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리톤 윤성원의 찬양으로 사랑했더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7월의 둘째 날이에요. 새로운 달은 특별한 계획으로 시작되지만 믿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인데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담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함께 살아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손재석의 찬양이었고요. 또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이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원에이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평강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받으라 들으셨어요. 오늘의 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두려움 속에 모든 문을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 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평강을 받은 사람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단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해볼게요. 한 분 한 분 만나봅니다. 7238님, 또 1806님, 5950님 반갑습니다. 503님 오셨고요. 또 5945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했지란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고, 9986님, 2061님, 1667님, 9191님, 0115님, 7356님,

9986님, 9986님, 아, 또 5226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목요일이라는 이 시간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뜰 안에 머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7978님, 1302님, 또 0691님 한 말씀, 2133님도 오셨고요. 4295님, 8905님, 5941님, 오늘도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7926님, 8609님께서도, 1009님도 오셨고, 1459님, 526님이 제가 두 주간 감기 몸살로 아팠다 보니 컨디션이 덜 회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나약해지려고 해서 말씀 듣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서 오늘의 한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또 8918님, 믿음의 태도가 살리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 만나는 삶 되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2331님 출첵합니다 라고 이렇게, 오 그래요, 요즘 뜸하시더니 문자 메시지 주셨어요. 저희 사역자들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109님 오셨고요. 0632님께서도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러브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에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자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이주민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네, 이 시간은 전두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예수의 사명 들으신 후에 전두관 목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갓플리징 교회 전득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분단 국가 위에 세워진 교회 정체성과 통일선교라는 주제로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각 개인은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자격과 환경을 통해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교육과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에는 개인의 정체성뿐 아니라 국민의 국가 정체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존재합니다. 국가 정체성이란 국민이 자신이 속한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 국가와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 가치와 제도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 자신의 신앙과도 깊이 연결된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민족 정체성도 있습니다. 민족 정체성이란 자신이 특정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언어, 전통, 혈연적 또는 문화적 유대감을 공유한다고 느끼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공동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외에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단 국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신앙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이 함께 버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신이 분단 국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성도라는 그 현실감이나 정체성이 매우 희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와 예배하는 교회가 분단된 국가, 곧 분단된 민족의 현실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조차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단 국가의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향한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여전히 휴전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적대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분단 국가의 현실인데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같은 민족이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왜 76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며 대립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비극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 바꾸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성경적, 신앙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득표를 위한 극단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남북 분단의 문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평화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교회들마저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거나 편향된 대립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 국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분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해와 평화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해자로서 또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꾸준히 실천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989년 10월 9일 독일 통일의 물꼬를 튼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독일 교회의 기도운동에 있었습니다. 당시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8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성도님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전쟁 반대와 인권,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독 정부와 비밀경찰의 탄압과 방해 속에서도 월요 평화 기도회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교회는 단지 개교회의 부흥이나 개인의 축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분단국가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회자분들은 좌우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성경적 통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젊은 신학생들 가운데는 통일시대의 목회를 준비하는 예비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탈북민들 상당수는 탈북 과정에서 복음을 접했고 선교사님들과 중국 교회 및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에 오게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통일관을 가진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통일 목회는 목회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인 만큼 통일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관련 설교와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서적과 자료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전국 각 지역에는 통일 선교를 위한 정기적인 기도회와 또 아카데미, 또 통일 준비학교 같은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기관들과 단체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통일선교 사역에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통일은 교회만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제정세와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 결코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통일 준비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 한국교회는 진실하게 응답하며 끊임없이 모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큰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서 통일 준비와 통일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는 계속 새로운 국면을 앞으로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분단국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화해자요 또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땅에 세우는 사도로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큰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전두관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박신화 카이어의 찬양 이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할렐루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리고 어두운 마음에 잠겨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이들한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는데요. 분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하기보다 익숙한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리고 계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대표이십니다. 김효민 목사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잘 지내셨죠?
0: 극동방송 가족들이 참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다들 반갑습니다.
0: 예. 오늘 전두관 목사님께서 예, 회의차 마침 출타를 하셔서 오늘 목사님

0: 하고만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1: 예, 전두관 더 예. 특별한 시간 될 것 같아요.
0: 아니 전두관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동참해야 할 모임이니까요.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어떤 모임이고 어떤 비전으로 시작된 기도운동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201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에서는 2014년도에 처음 모이기 시작했고요. 주빌리라는 말이 희년이라는 의미인데요.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회 하면서 정말 북한 땅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국내에는 네. 36개 지역에서 와, 기도하고 있고요.
0: 예.
1: 해외에서도 27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적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은 이제 북한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통일 코리아가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세계 복음을 완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0: 아멘.
1: 예. 광주에서 지금 137차 이번에 네. 모이게 됩니다.
0: 네. 아우, 그냥 말씀만 해도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 네.
0: 통일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나 살기도 바쁘니까.
1: 네.
0: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계속 통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이 민족이 분단된 지가 벌써 8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통일 안 해도 돼. 아니 통일 하지 말자.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민족에는 분단의 아픔이 있고 언제든지 무력 충돌의 위험성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0: 네.
1: 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북한 주민들은 복음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 동족들인데 어떤 지역이든 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북한 땅에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요.
0: 네.
1: 한반도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모든 교회가 예외 없이 북한 선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0: 네, 그래요. 이 통일을 정치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에 이 주빌리에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야 하고 또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복음 통일에 왜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정치색이나 이념이 앞서게 되면 결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가 분열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여 하늘에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은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통일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이번이 137차 기도회입니다.
1: 네.
0: 예. 이번 집회의 전체적인 취지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1: 벌써 12년을 쉼없이 기도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2년 동안 뭐 매달 모였기 때문에 지금 그 모임이 지금 이번 달에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매달 다양한 강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선교사님, 교수님들, 또 목회자, 현장 사역자, 탈북민들 다양한 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통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도 알 수 있고 간증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품게 되는데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더 적극적으로
0: 네.
1: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0: 네.
1: 이번에는 북한 고위 간부의 딸로 유복하게 자랐지만 남한 드라마를 접하면서 자유를 갈망하게 된 한 자매가 탈북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 오게 됩니다.
0: 네,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더 혁명적으로.
1: 네네. 가열차게.
0: 가열차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이번 강사로 정윤아 자매님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
1: 네네.
0: 이 자매님 뭐 여러 강사들이 있었고 그랬을 텐데 이분을 모신 이유 또 이 정윤아 자매님의 간증 가운데 특별히 기대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1: 정윤아 자매님은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0: 예.
1: 입담이 좋아서요. 정말 재미있게 간증을 하는데요. 그가 중국으로 또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의 탈북 과정을 간증으로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이 탈북한 루트를 3주 전에 갔다 왔어요. 태국에 이제 통일선교 서밋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0: 네.
1: 태국 그 세미나를 하고 나서 메콩강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와 있는 탈북민들이 한 3만 4천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이 그곳을 통해서 왔대요.
0: 예.
1: 메콩강에서 이제 쪽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갔더니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에 삼각형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0: 네.
1: 탈북민들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왼쪽은 라오스, 오른쪽은 미얀마, 좀 더 내려가면 태국이에요. 그런데 미얀마나 라오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제 북한과 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태국으로 와야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세요. 쪽배 타고 내려오다가요. 태국으로 못 들어가고 조금 지나쳐버리면 또 다시 라오스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는
0: 어떡해요.
1: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태국으로 와야지만 사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탈북하신 분들은 그 매 순간순간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 모습을 보면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0: 예.
1: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왜 우리 동족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남의 나라로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으로 와야만 하는가.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통일이 돼야지 북한에서 바로 서울로 올 수 있고 남한으로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돌고 돌아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현실을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같은 남과 북인데 이 체제에 의해서
1: 예예.
0: 이런 결과가 후손들이
1: 예, 그렇죠.
0: 이런 결과를 예. 살게 되는군요.
1: 정윤아 자매님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탈북했기 때문에요.
0: 예.
1: 그 과정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기도에 그럼 어떤 분들이 참석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1: 누구든지 다 기독교인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뭐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목사님들이 오고 계시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민족의 현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0: 네.
1: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현실들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 이 민족의 현실을 보시면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품고 또 북한 땅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목사님,
1: 예.
0: 목사님이 보실 때 전국 30개 지역 정도에서 모여서 지금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1: 예.
0: 또 북한 땅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1: 네네.
0: 있고 광주 땅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교회들의 반응과 또 성도님들의 관심 정도는?
1: 제가 12년 기도해 왔는데요.
0: 예.
1: 사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잘 몰랐어요.
0: 예.
1: 근데 한 2018년, 2019년 그때쯤에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가 참 무르익으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빌리 하면서 포럼도 많이 하고 컨퍼런스도 하면서 많이 알렸거든요. 관심들은 많은데 실제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0: 네.
1: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당장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당장 교회 목회에 시급한 일들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나의 현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0: 기도의 자리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 그럼에도 지금이 기도할 때이기에 오늘 기도자를 깨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0: 네네.
1: 예. 이번 기도회를 위해서 목사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0: 저는 모든 교회가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단위성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교회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와서 들어야 되죠.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할 때 말씀 전할 때 듣고 같이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더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137차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0: 네.
1: 언제 어디서 열리고 또 참여 방법도 안내해 주시고요.
0: 7월 14일에 137차 기도회는 7월 14일에 저녁에 늘 두 번째 매월 두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저녁 7시 15분에 진행합니다. 올해 이번 달은 7월 14일이고요. 봉선동에 있는 봉선중앙교회에서 항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1: 목사님 한 번 더 네.
0: 7월 14일 화요일 저녁 네. 7시 15분 봉선중앙교회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때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 주빌리 구국 기도회는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나요?
0: 매달 한 번씩 합니다.
1: 매달 한 번씩?
0: 예. 두 번째 주일 지나서 화요일 저녁에.
1: 그리고 매달 이렇게 특별한 강사가 오시나요?
0: 그렇죠.
1: 예. 예
0: 벌써 137명의 강사가 왔다 간 거예요.
1: 아, 어마어마하네요. 예. 또 북한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계시고.
0: 네네.
1: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성경적인 통일 어떤 모습이라 목사님 생각하세요?
0: 성경적 통일은 네. 단순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통일이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우리는 그냥 통일하면은 함께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진정 하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로 합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막대기가 하나 될 것이들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나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우리 주민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은데 그게 바로 성경적 통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네. 예. 목사님.
0: 네.
1: 한국 땅에서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 땅에 남아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0: 예, 지금 많이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 네.
0: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해외의 외국인들이
1: 네.
0: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예. 왜 그럴까요?
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실은 저 코리아에 분단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진정한 복음적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위해서
1: 네.
0: 온 열방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죠.
1: 우리도 그렇지만
0: 예.
1: 열방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알고
0: 예.
1: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네요.
0: 네네.
1: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0: 한국 교회가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 아멘.
0: 그럴 때 통일이 되어져도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지금 내려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도 교회가 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통일이 되어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또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이 십자가 신앙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네.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의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7개 방송사를 세울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0: 숫자를 더 늘렸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각자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목사님 뜨거운 심정으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저희의 사명입니다. 네. 사실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셨던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극동방송을 세우셨잖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 그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분들. 그 믿음의 씨앗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광주 극동방송 애청자분들을 초청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잠깐만요.
2: 나의 삶 속에 임하신
0: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1: 네.
0: 왜 이 곡은 선곡하셨나요?
1: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0: 나의 하나님. 네. 그럼 사모님 생각하시면서 네. 나의 하나님 깊이 예 묵상하십시오. 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137차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응원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0: 오늘 사랑이들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가지 추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종말이 있을 두 가지 영의 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좀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길 가라인 먼저 얻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무와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똑같은 말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물로 너에게 세례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둘 다 마지막 때 있을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추수꾼들의 말에서 그렇게 하게 하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뭐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소개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 혹은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역시 내용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일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인 알곡. 추수 즉 익은 곡식들에 대한 추수는 14절로 16절로 두 번째 추수인 땅의 포도성에 대한 추수는 17절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알곡의 추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14절로 1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 위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둘리라. 물론 이 추상면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종말은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 종말에 주님께서는 마치 추수꾼이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듯 세상 모든 사람을 거두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 후에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던져질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같은 들판에 있고 다 같은 목장에 있지만 다 한 교회에 있고 한 예배당 안에 있지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 덮고 함께 살아오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철저하게 갈라내고 솎아내고 나누어내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작은 오차나 우연한 실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운이 좋게 알곡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어가는 일도 없고 알곡이 운이 나쁘게 가라지 틈에 끼어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을 보시지요. 또

씨를 뿌려 놓으면 거기서 싹이 자고 날아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지 않더냐. 그러면 그때 남은 일은 무엇이겠느냐? 낫을 휘둘러 커도 되는 일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복음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의 날에 세상에 오셔서 그것만을 살펴보실 거예요. 주님이 뿌려놓으신 바로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혀내고 있는 거. 다른 씨앗은 안 돼요. 오직 주님이 뿌려놓으신 바로 그 씨앗이라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맺혀내는 열매 또한 어떤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뭐 그럴듯한 종교의 행위, 그럴듯한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알곡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은 주님이 심어놓으신 바로 그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혀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심판주이신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앉으셨다는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머리에 금멸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만 이 멸관을 쓰시네요. 용과 짐승도 각기 그 머리나 뿔에 왕관을 쓰고 나섰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제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하는 이름들이 있다. 뭐예요? 왕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죠. 통치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왕이고 통치자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세상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용과 짐승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세상 권세가 다 자기들에게 있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자기들이 통치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그대로 잠시 동안에 힘과 권세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 땅의 권세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가 가짜였다는 사실은 금방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면을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지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편 본문에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이 다니엘서에서부터 이 메시아를 부르는 그 일컫는 묵시적인 호칭이 바로 이 인자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나.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측부터 항상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인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울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랴.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져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다 뭐예요? 내가 바로 구약성경이 말씀했던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은 실제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신 것이지요.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인자 같은 이가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예리하다라는 말은 숫돌에 잘 갈아서 날이 시퍼렇게 서러 있는 그 낫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정확하고도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지요. 주님은 그 판단하심에 심판하심에 아주 작은 오류도 없어요. 작은 오차가 없어요. 무엇이 알고 있니 무엇이 가라니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무엇이 알고 있니 무엇이 죽정이니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아주 정확히 아시고 예리한 낫으로 추수해서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타는 불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일을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주님에게 그 일을 촉구하지요.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뭐예요? 이제 진짜 수세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주님 몰라서 그 일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아들로서 특히 본문에서 인자로서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사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결정의 때가 이르렀음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알곡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어진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17절로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뭐 무슨 뜻이에요? 알곡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살피고 친히 거두어서 자기 곳간에 들이시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악한 포도송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은혜의 손길로 다루시지 않고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넘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28절 말씀을 보면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 말고 또 다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 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냐? 이 불을 다스린 천사가 누구냐? 또 이 천사가 그렇게 이 포도송의 추수를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찾게 되는데 뭐라도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으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 앞에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남아다가 땅의 소듬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 절대로 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레위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6장 17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제단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단에도 그 불을 돌본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이동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향로에 담아서 같은 불을 계속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불은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들 심판하는 불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했을 때는 그것을 속죄하고 치유하는 불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이 이 제단, 이 지상에서도 그 불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하늘에서 누가 그 일을 담당해요? 불을 다스린 천사가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포도송에 대한 추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 이미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다른 천사와 제단 곁에서 금향로로 많이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들고자 합니다. 향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천사의 향로로 해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듬에 우레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또 다른 천사는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예 말씀하잖아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그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기도를 금 향로에 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향과 합하여 하늘 보좌 금 제단에 올려지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가리켜 향내난 제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내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의 소듬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천사는 왜? 불을 다스리는 천사지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되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을 다스린 천사 하는 일은 그겁니다. 이 천사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향단을 섬기며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섞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향과 합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중보의 사인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그 무엇을 함께 올려지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향이에요. 그 향과 우리의 기도가 섞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제나 본문에 불을 다스린 천사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성도들의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옆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천사인데 여기서 그 천사가 받은
그 성대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세요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를 심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오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순교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억울함을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하게 죽은 우리가 이 순교당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 때가 이르고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숫자가 찬 것이고 그 때가 이른 것이지요. 그래서 불을 다스린 천사가 예리한 낯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 시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최종적 완전한 심판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절 말씀. 천사가 낯을 땅 위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 땅의 포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도주를 그렇게 만듭니다. 큰 나무로 해서 이 포도주 틀을 만들고 아니면 돌을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드는데 그 옆으로 작은 관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포도즙이 포도주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포도송이가 다 익으면 그걸 따서 다 이 포도즙 틀에 던져놓고 그 다음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그것을 거기에서 짓밟는 거예요. 또 포도의 양이 많으면 마치 그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래요? 연자방아라고 그러나요? 말이 이 방아를 끌고 이렇게 도는 것처럼 맷돌이 거기에서 갈리는 것이죠. 거기서 이 포도가 다 갈려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 포도즙 틀이 관을 타고 옆에 있는 포도주 통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숙성되어 해서 좋은 아주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래 나타난 포도주 틀은 뭐예요? 좋은 포도를 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된 포도주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요. 하나님 모든 진노를 완전하게 쏟아붓기 위한 포도주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는 모든 악한 자들이 거기에 던져 짓밟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성경은 성 안과 성 밖, 혼인집 안과 혼인집 밖,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 안은 은혜이고 자비이고 구원의 장소지만 그 밖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겠지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심판의 장소에 저주의 장소에 버려진 사람들의 장소입니다. 이 심판이 성 밖에서 행하여진다는 것은 이 심판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조금도 섞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돈에 퍼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틀에서 심판당한 사람들의 피가 포도주처럼 흘러나와서 그것이 말 굴레, 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가죽으로 만들어 씌워가지고 말을 제어한 그 도구를 그러니까 말 머리 높이까지 포도주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것이 1600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 이 1600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고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스타디움, 그 달리기에 거리지요. 약 200m로 생각을 해본다면 1600스타디온이면 32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뭐 서울을 지나마 휴전선까지 휴전선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넓게 그 포도주가 퍼졌다라는 뜻인데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항상 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6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4,

0: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동사나 뭐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지요. 세상의 세상을 곱하고 10, 그것이 꽉 차고 또 꽉 찼다. 10이란 만수, 그것을 채우고 또 채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2600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600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던 14만 4천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의 무리와 대비되는 상반되는 그 숫자가 바로 이 1600이라고 하는 철저한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1600의 숫자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세상의 사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로 내버려두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입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알곡이 익어가는 동안 악한 포도송이도 함께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익어가지만 악인들은 불신앙과 완고함 속에서 점점 더 악한 포도송이처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날 한시에 거두어져 알곡은 모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고 악한 포도송이 모아 진노의 포도주스 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난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믿음을 조차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든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 안에 심겨진 순수한 복음의 씨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열매로 확인되어져서 좋은 열매로 확인되어져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

귀한 말씀 나누며 시작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빚은 언젠가 갚으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은혜의 빚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요.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실천 속에서도 사랑은 흘러갑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빚은 갚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경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배다혜의 그 사랑.

0: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둑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전파를 통해 저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그 삶의 자리, 그 마음의 무게까지도 낱낱이 헤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이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 방송을 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0: 아멘.
1: 절망 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황하는 자녀들에게는 돌이키는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광주 국동방송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국동방송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마이크 앞에서는 소망의 기도 진행자 오영훈 PD와 제작에 수고하는 스태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방송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출되는 전파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닿아서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광주와 전남 지역 이 방송 권역 안에 있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광주 전남 지역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광주 국동방송이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의 사명

0: 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계속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과 인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흘러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의 삶과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목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뜨거운 여름 사역이 이미 시작됐고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8월에 많은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장기 단기 선교 사역들이 많잖아요. 이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그런 독특한 사역 문화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단마귀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7월을 시작했으니 이 여름 사역들을 위해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친히 기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가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준비와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여름 성학교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작은 마음과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참으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영혼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중고등부와 청년부 아이들이 하는 수련의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학업과 진로, 관계의 무게에 눌려있던 마음들이 그 자리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2026년 수련을 통해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방황하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찬양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 말씀 선포의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음 세대가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사역자들과 강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교육자와 모든 스태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고 가는 모든 길과 활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에서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폭염과 또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이 지나간 후에도 이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자라나게 해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소망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은요, 456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가정에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아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과 체력 테스트, 면접에서 당당하게

0: 합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4562번님의 기도 제목 위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4562 송도님 귀한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4562 송도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살피시고 헤아리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아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공무원 시험을 잘 준비하고 나가는 4562 송도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혹여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고와 땀과 노력의 기쁨을 반드시 얻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4562 송도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을 위하여 수발하고 있는 4562 송도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4562 귀한 가정과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가는 4562 송도님과 아들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아멘.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음 사연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9772번님, 저의 아내 조순자 권사가 당뇨 합병증 때문에 투석 중입니다. 지난 12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지금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어요.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하지만 환자 본인이 싫어해서 못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772번님의 아내분 우리 조순자 권사님 속히 나음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772 성도님 부인 조순자 권사님을 위한 애절하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순자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이 병을 진단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물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료의 빛을 조순자 권사님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나가는 조순자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조순자 권사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순자 권사님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담대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혹여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이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조순자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식구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질병 중에 치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두 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 아이들 기말고사 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체력,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옆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9600번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딸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11월에 있을 임용시험도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선생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험을 앞둔 아이들과 또 우리 따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익명의 성도님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의

0: 하나님을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신앙적 정체성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친구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갖추고 나가는 귀한 자녀 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명의 송도님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따뜻함이 머무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갖고 나가는 자녀들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인명의 송도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9600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한 9600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큰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11월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가는 9600님의 큰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3377번님. 이번 7월의 첫 주 5일에 맥주감사주일에 태신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서민석, 서동욱, 장종래, 백성기님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면서 또 우리가 오프닝 때 나눴던 것처럼 빚진 그 사랑의 빚을 흘려보내야 하잖아요.
0: 아멘.
1: 꼭 이번 주에 여기 계신 네 분 교회 나가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소망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품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3377님 귀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또 갖게 해주시옵시고 영혼 사랑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번 7월의 첫 주 5일에 맥주 감사주일에 태신자와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민석 그리고 서동욱 장종래 백성기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377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국동방송을 통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그 씨앗들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 방송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송옥수 지사장님과 어영원 피디님 모든 진행자와 스태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시옵시고 이 사역 위에 계속해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남은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 받은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둑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빚을 주변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술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로회 마을목회위원회에서는 제4회 마을목회 세미나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이며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보훈병원 옆 예수나무교회 공터와 첨단교 아래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29-7206번, 010-7629-72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자랑하죠.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며 건강이나 자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 교단이 가장 바른 교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를 감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편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아닙니다. 오늘날 훌륭한 목회자들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처럼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안내자입니다.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배는 목적지가 아니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목회자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모세는 분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사람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내 믿음도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면 결국 거짓 가르침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모든 이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특정 사람을 절대화합니다. 사람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일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인간 지도자를 높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도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0: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절대화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는가? 사람은 지나갑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 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이 폐쇄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정과 의료 자원을 빠르게 유통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데 조시현 PD가 전해드립니다.
2: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나타샤 페르난데스 대사 대리에게 전격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직접 현장 접근이 어렵게 되자 대사관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등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계해 현지 선교사 1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을 통한 구호 통로 확보에 나섰으며 한국교회 총연합도 전국교회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기독구호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도 이어져 국제사마리안 퍼스는 지진 직후 현지에 전용 항공기를 띄워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이동식 긴급병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1: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의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경 속 역사 고증과 정상급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독교 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품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배우 박보검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지난 30일 언론 시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110분에 응축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의 필 커닝햄 감독이 38년 동안 기획하고 할리우드 제작진이 합류해 완성한 대작입니다. 영화는 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생활 양식과 사울 궁전의 모습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소년 다윗의 영웅담을 넘어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왕 사울과의 인간적인 갈등을 잠엄하게 묘사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박보검 배우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울림을 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최근 한국의 파송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위치추적 인공지능과 시각 언어 모델은 사진 속 위치 정보가 지워져 있더라도 주변의 건축 양식이나 도로 노면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 사역지의 위치를 1m 오차 수준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도편지나 주보 역시 인공지능이 흩어진 정보와 조합해 선교사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치명적인 단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송교회들이 사역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교 보고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역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제한적 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주요 개신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자 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목사고시 응시생이 1,078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올해 목사 안수자가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엄격한 선발 대신 교육 중심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수련 목회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와 여성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교육 중심의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번 변화는 정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민사 5부는 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김 교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을 6개월간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하지 않아 이번 재판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교수의 제보를 거짓 악성 루머로 왜곡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조작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도형 교수는 이번 판결로 집단적인 명예훼손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신도들이 교단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은 온 세상이 심판으로 요동치고 견고하던 높은 성들이 거칠게 무너져 내리는 혼돈의 한복판에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백성들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선지자는 주변 대적들의 거센 위협과 역사의 경량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와 스트레스를 던져주며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

사람들이 물질이나 권력 혹은 인간적인 대책이라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보려고 분주하게 발을 동동거립니다. 그러나 거센 풍파가 몰아치면 그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변해버리고 썩어져버리는 세상의 형편에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은 환경의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영혼의 잔잔함을 유지하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안식입니다. 주님은 주를 신뢰함으로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진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고 감히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반석 위에 발을 내디딘 자입니다.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가장 안전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반석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또 북한과 중국 동포들까지도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이 편지도 전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방송 선교의 힘은 참 무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하고
2: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전파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주인공을 목소리로 만나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유재호 안수집사입니다. 교회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의 그 화재보험이나 그 직원들의 단체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런 또 생명보험, 전반적인 것을 다 취급하는 대리점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 오랜 기간 믿음 없이 교회에 출석만 했던 류 집사님은 신혼 초 폐암 의심 진단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1: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다가 결혼하고 처갓집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형제들은 전부 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던 중에 좀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이제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막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불과 한 2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2: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예배에

0: 압력이 있고 예배를 또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도 더 달다는 그런 말씀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삶이 바뀌죠. 그동안 뭐 염려와 걱정으로 많이 쌓여있던 그런 삶이 이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1: 오늘 복소리는 류재호 집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 부탁드렸습니다.
0: 김포행보원교회는 김상대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세대 목사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누리며 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얽매여서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것이 무엇이 부럽고 무엇을 다른 것을 갈망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자. 그 설교의 모든 말씀의 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는 말 그대로 그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1: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류재호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0: 2007년입니다. 제가 C램프라고 명지대에서 했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 하셨던 장로님이 같이 해보자고 권유를 해서 그를 처음 극동방송 예배를 아침 목요일 조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좋았죠. 우리 운영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좋은 분들이고 믿음이 훌륭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동방송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찬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 김정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 류 집사님이 운영위원으로 전파선교사로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이유, 우리가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선교라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이 곧 선교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전파선교사로서 전파선교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봉사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또 북한과 중국 동포들까지도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이 편지도 전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방송 선교의 힘은 참 무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하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지금 이 시간 복소리를 들으며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또한 전파 선교사로 이미 헌신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0: 예성이 엄마, 당신을 만난 것은 내게는 큰 축복이었고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사람 만나서 우리 자녀 셋 낳았고 우리 자녀들 잘 또 양육하고 남편 잘 내조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된 데는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류 집사님의 이 음성에서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감사함이, 그 고마움이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리제오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기

0: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네. 예,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거취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밝혔죠.
1: 그리고 북한

0: 프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붙잡힐 경우 자폭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지 않은 이들을 배신자로 여길 게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가족들도 북한에서 이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 프로들의 한국행을 희망하는 건 그만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겠죠.
1: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0: 네.
1: 남의 나라 이 전장의 총알바지로 보내진 북한군.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구나. 다시 새 삶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힘입어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기도하고 있죠.
0: 그 목소리와 기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널리 전하고요. 특별히 북한군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포로처럼 잡혀있는 수많은 북녘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가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의 그 포로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출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0: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북한군 포로들 지금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들 또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이들을 잘 좀 한국으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518 군님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북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그들의 삶이 꼭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전일수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너무 귀한 네. 기도로 함께해 주셨어요.
0: 맞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믿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559 성도님도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녘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들을 대한민국으로 꼭 오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1113님이 주셨는데 북한 땅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애청자분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외에도 대전에서 또 울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또 원주에서 청주에서 포항에서도 오셨고
1: 양평에서도 오셨고
0: 예, 익산, 전주, 목포, 다 광주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셨죠? 지역 꼭 적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출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꾸는 목요일의 오해피데이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병자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롭게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서 문자로 어플로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평창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OAP대회 함께 하시면서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6949님.
1: 게다가 새싹회원이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쩐 일로 캄보디아에서 네. 계신지 듣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0: 자, 6944님은 제주도 휴가 중에 OAP데이 들으니 감사합니다. 북한 포로 무사길 기도한다고. 또 여수에서도 광주에서도 저기요 울산이에요 하시면서 의지하셨는데 올해도 하나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다르긴 하지만 아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말 표현이 오늘의 대화 가운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아내가 사용하는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사용하는 요 말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말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뭐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0: 네. 근데 참고로 오늘 음식 얘기인데 네. 찌개 얘기를 드렸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1: 뭐 찌개가 없으면 반찬이랑 드신 분도 계시겠죠.
0: 그냥 뭐 그렇죠. 밥하고 반찬만 있으면 되지 뭐.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하나의

0: 한뼘 차이.
1: 와, 자기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어.
2: 여보, 지금 그것만 먹고 있죠?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찔게라도 좀 드시라요.
1: 찔게? 아, 찌개. 아니야. 우선 이거 좀 먹고.
2: 아니요, 찌개 말고 찔게 말입니다. 내가 아까 호박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먹나요?
1: 아, 그런 거를 찔게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아, 먹어야지. 그래도 고기 먼저 먹어야지.
2: 이렇게 편식하면 앞으로 고기 반찬은 없고 찔게만 드릴 거예요.
1: 아, 안 돼. 아, 알았어. 아, 찔게도 맛있게 먹을게.
2: 여보, 음식을 하는 데엔 고기나 찔게나 다 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3: 정성이 들어간 고기나 찔게나 다 맛있게 먹어야죠.
4: 그렇죠.
3: 자, 투정하지 말고.
4: 네.
3: 저도 사실 좀 투정하는 편이긴 한데. 매운 거.
4: 아, 그렇죠.
3: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이게 외국인 분들이
4: 네.
3: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에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잖아요. 곡자로. 찔게가 나와요.
4: 그리고 또 또 달라고 하면은
3: 또 채워져요.
4: 맞아요.
3: 리필도 돼.
4: 외국은 이게 다 그릇마다 돈을 받잖아요.
3: 그러니까요. 자, 찔게라는 어이예요. 이게 꽃게할 때 개처럼 찔게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단어로는 뭐라고 할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4: 찌개.
3: 찌개이다. 2번은
4: 반찬이다.
3: 저희가 아까 속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답 보내시면 안 돼요.
4: 근데 오늘 네. 이 아내 말 중에서도 이거 아니고 찔게 많이 드세요. 맞아요. 라고도 하셨고 3058님은 이 투정을 하셨나 봐요. 고기 드시기도 전에 야채일까요?
3: 풀만 야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4: 근데 야채도 찔게가 될 수 있어요.
3: 그럼요.
4: 뭐 그냥 생으로도 찔게가
3: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멸치 볶음도 있고 김도 있고 나물도 있고 이렇게 메인 뭐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4: 아.
3: 밥하고 국 그다음에 메인 요리 말고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1번이
4: 찌개.
3: 2번이
4: 반찬인데
3: 북에서는 찔게라고 합니다.
4: 네. 2061님은 오늘 점심 애호박 소금 절여서 쭉 짜서 계란 두 개 넣고 볶아서 다이어트식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찔게로 먹을 수도 있는데
3: 네.
4: 이런 다이어트식을 찔게만 드셨던 것 같아요.
3: 오.
4: 탄수화물 밥을 빼고 찔게만.
3: 자,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모두 아직 못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드시고
4: 네.
3: 너무 또 이거 투정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아유. 저한테 이거 투정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1번이
4: 찌개
3: 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네. 할 때 찌개. 2번이
4: 반찬입니다.
3: 찔게라는 북한어 표현의 우리말 표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정답 어디로요?
4: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셨던 5171님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3: 맞아요.
4: 1번 찌개와 2번 반찬 가운데 보내주세요.
3: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찬양 사역자 김도현 씨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나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 가면서 얘기를
3: 하신가?
0: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진짜, 네. 네.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 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의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3: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들었어요.
4: 모바일
3: 저 너무 놀랐어요.
0: 네.
3: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0: 오.

0: 삼흥이요?
1: 뭐, 네, 삼흥. 아.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요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0: 그러면은
1: 너무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0: 결제를 하려면은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2: 많이 됐나 봐요.
1: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3: 엄청 많아졌네요.
2: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
1: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2: 명. 네, 맞아요.
1: 진짜 많이 쓰는
2: 아니,
1: 거죠.
2: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1: 그렇죠.
2: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1: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3: 맞아요.
1: 나오잖아요.
3: 기록이 모바일 결제로
1: 통제하는 거죠.
2: 야, 감시하기 위한.
1: 아유, 그렇죠.
2: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0: 수단이
2: 돈의 흐름이 수단.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1: 오히려.
2: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1: 배달을 시켜요.
2: 예, 그리고 신기하다.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1: 우와.
2: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0: 저는, 네. 배달. 네, 처음 들어봤는데.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마 북한의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4: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들으면서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1: 맞아요.
2: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5: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1: 아, 탈북 시도를 하려는
5: 시도를 하려는
2: 아니면 뭐 북송 당했거나
5: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2: 지침이 내려졌어요. 맞아요.
1: 그 자리에서 바로요? 어머나.
2: 그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0: 아, 네.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2: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에 놓여 있고요. 전기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이 있으세요?
0: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2: 맞아요. 네.
0: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1: 이제 올라왔는데 네.
0: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 저도 이제 최근에 웅인이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0: 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북한은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네,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이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2: 어머,
1: 북한에서.
2: 북한에서도. 아, 진짜.
1: 예. 아이고. 그리고 또
0: 나만 있는 북한이.
1: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3: 에어컨이
1: 에어컨을
3: 있어요?
1: 장착하는 에어컨이 있어요?
0: 선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1: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네. 한 번씩.
1: 네.
4: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4: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쉿하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1: 그쵸.
4: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0: 장마당을요?
4: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1: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유니폼처럼.
4: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3: 아,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1: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3: 돈을 받고
1: 맞습니다.
4: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1: 맞아요.
4: 건가요?
1: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4: 이 또한 통제라니.
1: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3: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1: 네.
3: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1: 뭔가 좋아 보이지만
3: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1: 다 파악하죠.
3: 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4: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3: 그렇네요.
5: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1: 네.
5: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그리고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4: 그렇죠. 네. 북한이 네. 따로 있죠.
1: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네.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5: 대박. 신기하다.
1: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3: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1: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4: 맞아요.
1: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드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4: 네.
1: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0: 깨닫는
1: 그럼요.
0: 있어요.
1: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생기면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1: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4: 보라,
0: 주주,
6: 삼순,
3: 웅이었습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면 소식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저희 OFP데이와 함께 하세요.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전국의 극동반수 가족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F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찔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찌개.
0: 찌개.
1: 2번이 반찬.
0: 반찬. 저는 사실은 밥 대신에 찔게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1: 어떤 찔게를 주로 드세요?
0: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고기 찔게 좋아해요.
1: 고기만?
0: 네. 저는, 민수랑 좀 비슷해요.
1: 저는 김치만.
0: 예, 알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찔개가 무슨 뜻일지, 찌개일지 반찬일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아까 한 분이 그 3017님이 시장이 찔개죠.
0: 오!
1: 하셨어요.
0: 네.
1: 아, 이게 좀 헷갈리지 않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자 마지막 2분 드리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

0: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늦게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도 찌개 다 그래도 놓고
1: 네.
0: 밥하고 물하고만 드시진 않을 텐데.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그 시작이 반찬이라고 하죠.
0: 네.
1: 북한에서는 찌개라는 이 표현이 반찬이라는 뜻이고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찌개보다는 북한에서는 국이 주로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1: 찌개는 조금 더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찌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0: 그래요. 저는 반찬하기 싫어서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고 있어요. 8845님.
1: 네.
0: 저를 배고프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0: 네.
1: 4137님 정답 반찬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0: 저희 남편도 고기만 너무 좋아해요. 5776님 오늘도 북한 선교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네. 매우 새로운 표현이네요.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인천에서 점심 휴식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들도 있지만
0: 네.
1: 아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0: 그렇죠?
1: 연상이 안 되는 표현들도 이렇게 많아요.
0: 네, 어떤 분들이 아까 고기를 민수가 그 말고 뭐 얘기해서
1: 네.
0: 그러니까 나물 반찬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모든 반찬을 찔개라고 북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해남에서 늘 듣고 계시대요. 3392님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이 중에서 또 저희 선물 보내드릴 분
0: 네.
1: 사랑하는 가족들 저녁 위해서 찔게 준비하기 위해 장 보러 가신다는 6224님 자주 듣는데 처음 남겨봐요. 새싹회원 9163님 반찬입니다. 제발 알아서 보내주셨던 5403님을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몇 분도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네. 자 우리 아내는 결혼 17년이 돼도 찔개 실력이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건 남편분이 하시면 됩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0: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서머 스페셜 시작이라
1: 네.
0: 한 주 동안 또 우리 임지연 PD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치즈 마이크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인류가 꿀을 얻기 위해서 3500년 전부터 벌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꿀을 얻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 한 마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은 0.1g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꿀 1g을 얻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벌이 4만 5천여 꽃을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 꽃을 찾기 위해서 9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벌들은 아무 곳에서나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비료가 있는 꽃은 피하고 독성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꽃에서만 꿀을 채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들이 공들여 만드는 꿀이기 때문에 진짜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이 꿀보다 더 달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듯이 말씀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이지요. 믿고 매일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강물.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내용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도 알았으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것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이 순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그 일행이 자주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본 십 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간 것은 자기 친족이 있는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친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 전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추방되는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라는 곳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처녀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50년 기간에 겪었던 가지가지의 피눈물 나는 삶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와서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밥술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삶 속에 남편은 저에게 있어 마음의 기둥이었고 의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역병원 원장 선생님은 의뢰서를 떼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명서를 떼고 도립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역전에 주둔시켜 수시로 차 시간을 알아봤지만 역 안내에서는 기차가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7일 만에야 기차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삽시간에 플랫폼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청년들이

0: 철길에 있는 자갈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기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보니 기차 안 역시 발을 옮겨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승무 안전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화장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화장실에서 쫓아내고 한쪽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설 명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어붙은 대변으로 작은 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으로 얼음판을 이루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자리가 협소하여 엉덩이에 놓는 근육 주사는 놓지 못하고 어깨를 비집고 무릎핀을 주사하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그 거리를 이틀 반이나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도립병원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병원들마다 정전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동원을 나갔다 해서 초음파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간 것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꼭 초음파를 해달라고 애걸하고 제일 비싼 담배를 뇌물로 주고 초음파를 했는데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래하여 간경변 치료를 하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을 간경변으로 오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볼 때에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병원의 의료 설비가 온전히 감추어지지 못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부터 저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일하여 손톱이 자랄 새가 없었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술을 뽑고 두부를 만들고 가축들을 키우고 땔나무를 해오고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옥수수 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지자 도둑들이 휘파람을 불며 안심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축들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으면 밭에 곡식을 훔쳐가고 밭을 지키고 있으면 집의 것들을 훔쳐갔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첫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라디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앱의 시간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 또 산책하는, 운동하는 곳. 자, 어디십니까?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리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기도도 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샵 1069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무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상황, 기도 제목,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 찬양이 참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곡도 좋고요. 옛날에 내가 이 곡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다, 그런 사연과 함께 그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우리 익숙한 곡 같이 소리내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1: 네.
0: 한 주가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1: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0: 그럼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이. 네. 7월이 오니까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이제 더 더워지겠죠?
1: 네.
0: 우리 이제 영육간에 건강 잘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받는 은혜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교회 방학, 그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떻게 이게 고르게 됐어요?
1: 이번 주에 네.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조금 은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끼라에 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같이 네네, 불러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네네.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또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참 그 요즘 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1: 네.
0: 교회에서 이런 곡들을 진짜 많이 부르시나 봐요.
1: 아, 예, 그 동기들이랑도 많이 부르고 저희 예. 찬양팀에서도 많이
0: 그렇구나.
1: 불렀던 찬양입니다.
0: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또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면서 라디오 앱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라디오 앱에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내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지금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찬양한 주님의 선하심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건반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소리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오고 계시는데요. 구미에서, 양평에서, 대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첵하신다고 148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 의정부의 8008번님도 있고요. 인천 남동구, 파주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출석 체크하셨어요. 5969번님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또 듣고 계시고 자, 이분도 의정부에서 한 주 기다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유, 남편의 부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444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1번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0: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가 김세희 권사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첫 곡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준비해야겠는데요. 네. 8371번님의 신청곡. 7512번님도 오셨네요. 논산입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훈련소 입소했어요. 모든 훈련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호야 화이팅! 하고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신 7512번님 우리 재호 형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해봅니다. 부산에서 청취하면서 또 0720번님도 계시고 익산에서 출석체크 사무실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8066번님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2640번님 2640번
1: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새끼라 시간이 될 때 즐겁게 잘 듣고 있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지 거의 5년이 되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 마음을 다시 먹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도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유튜브 찬양과 설교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5년 지금 방학이시구나. 2640번님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다.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제도 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640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선곡했고 짧게 또 멘트 했었잖아요. 그쵸?
2: 네, 맞아요. 예,
0: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왔는지.
2: 예.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0: 네네.
2: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찬양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새끼라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0: 네, 참 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짧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1: 예.
0: 예. 옛날 사람인가?
1: 아니다.
0: 옛날 사람인가? 봐.
1: 아닙니다.
0: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 방송 13개 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직원 예배. 예배를 끝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영어로 찬양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1: 아. 네,
0: God is so good.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뭐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고 가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듣고 있는 극동방송 남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7435번님의 가정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 온통 흔들어 놓으시네요. 아 라고 이렇게

0: 33번님 오셨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전도 요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요즘은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다고 우리 1276번님 띄엄띄엄 나빠요 나빠 예. 한결같이 쭉쭉 이렇게 다시 오십시오. 2607번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 찬양인도 위에서 교회 걸어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친다고 느껴지던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놀이터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있는데요 딸이 일찍 마쳐서 놀이터 세 곳에 투어하고 지금 마지막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예요. 저희만 찬양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요.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듯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김세희 권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1: 네.
0: 그때 이제 말씀 앞에서 이 곡을 탁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찬양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분하고 앞으로 라디오 앱에 계속 쭉쭉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1: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말씀 앞에서.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일 모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또 건반을 쳐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기도로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시흥에서 또 3560번님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논산에서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1: 와.
0: 2년 방학을 끝내신다고.
1: 축하드립니다.
0: 지난 4월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인데 드디어 이제 가십니다.
1: 세상에. 할렐루야.
0: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에서 듣고 계시면서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사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군요. 수원에서 7395번님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 곡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울산에서 찬양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운전 중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따뜻한 위로로 함께하고 계신 0691번님도 오셨고요. 김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난다고.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는 분도요 김세희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나
0: 그러니까요.
1: 봅니다.
0: 그 목소리도 참 신기해요. 네.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힘내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봐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참 라디오 앱에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2: 네.
0: 그렇죠. 사연 많죠.
2: 네.
0: 신청곡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선하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5035번이 오늘 첫 곡 권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셨네요. 말씀 앞에서 멜로디와 가사 너무 은혜예요. 창원에서 구미로 퇴근하면서 라디오 앱에 드리고 계십니다. 1484번이 모셨네요.
3: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 이직하면서 전주로 와 있습니다. 직업이 고속버스 승무원이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 주일 쉬는 날이어서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이제 곧 대구에서 전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0: 오, 그렇군요. 요약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악보 찾느라고.
3: 네. 원래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다가 전주로 예. 지금 와 계시는데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주일에 쉬는 날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봐요.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0: 그래요. 예.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 끊이지 않고 잘 들이시는 우리 1484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찾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0803번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정리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의 재취업 사춘기와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까 싶을 때 어김없이 고난은 다가오죠.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을 믿는다고
3: 아멘.
0: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꼭 구원받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7010번

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아멘. 같이 고백하시죠. 목포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죠.

0: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꿈하고 내 비전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는 꿈이 뭐야 하면 애들이 이제 없을 경우가 많은데 네.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멘.
0: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동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신 것 같아요. 5376번님 아유 우리 대전 김밥집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이 곡을 아까 누가 신청하셨나 보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8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1: 오늘 처음 보내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는 오늘로 6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박미선 감사가 흘러나와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0: 박미선 그 박미선 이 박미선인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이 곡은 한번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 저를 이렇게

0: 변화시켜주시네요 라고 8417번님 오셨어요.
1: 아, 네.
0: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하는 길에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7391번님 또 출근 시간 바뀌어서 퇴근하고 집안일하면서 오후에 찬양 너무 좋습니다. 5060번님 몸 아파서 27년째 누워있습니다. 극동방송 그래도 듣고 우리 0786번님 네, 자 이 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시죠.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시네요. 남편 택배 도우면서 새끼아라를 듣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저희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려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0: 아멘.
1: 고맙습니다. 요즘 청

충주 충북 지역의 극동방송 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동생 혈액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찬양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예, 231번님 꼭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주시는데요. 우리 신청곡을 다 소화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초반에 신청한 곡인데요.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느끼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이 하나님 사랑 꼭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라디오 앱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또 안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저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2-37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로회 마을목회위원회에서는 제4회 마을목회 세미나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이며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보훈병원 옆 예수나무교회 공터와 첨단교 아래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29-7206번 010-7629-72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자

0: 표현이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전으로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1: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전도서.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이 오래 살 때 매일의 삶을 즐겨라. 그렇지만 어두운 날들도 기억하여라. 이는 그런 날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허무하다. 청년이여, 네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네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 너의 젊은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는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래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네가 깰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영원한 네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박근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설교자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다. 또 그는 탐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경구들을 만들었다. 설교자는 격려를 주는 말을 탐구하여 찾았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교훈은 정직하며 진실하다.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에 더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책을 쓰는 일이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했고 이방인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딸 시온이 마치 포도밭의 텅 빈 초막처럼 홀로 남았다. 수박밭의 원두막같이 원수들에게 포위된 성같이 되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량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다윗과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89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절규로 시편 89편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말씀에는 시인의 탄식과 간구가 나오는데 오늘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잠시 그 끝에 있는 그 두 말씀을 보면 36절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해같고 달같이 영구히 있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52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와 같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89편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왕조가 역사상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혈과 육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도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그 자손이 영원한 해같이 달같이 왕위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다윗의 언약이 실질적인 다윗 왕국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을 내려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속에서 영적인 면으로 승화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다윗 언약을 주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혈과 육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건 해와 달도 천지가 없어지는데, 그죠? 여기서 해와 달은 시편 89편에서는 영원한 것들로 얘기했지만 이것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생의 왕조와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찌 영원하겠습니까? 그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대비약과 승화된다고 그러죠. 벌레가, 배추벌레가 기어다니면서 배추님을 먹고 살아가다가 그것은 끊임없이 벌레로 2차원적인 것 같은 지상에서 살다가 홀연히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 산을 달았네. 이것을 보고 옛 사람들은 벌레도 저같이 변해서 하늘을 나는데 사람이 어찌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우화등선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홀연히 날개가 돋아나서 신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로서는 이 세상이 끝나지만 홀연히 우리가 변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만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앞으로 과학이 100년, 200년 지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죽자마자 급속 냉동해가지고 무덤에서 모아놨다가 100년 후에 나를 살려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육은 결국 그 사람이 혹시 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사라져버리는, 해와 달도 사라져버리는데 인간의 육신이 왜 안 사라지겠습니까? 기계인간이 된다든지 냉동인간으로 영원히 살려고 꿈꾸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육체를 통하여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되 육체를 벗을 때가 되면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89편의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의 언약의 이 조항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 이것을 영적인 비유요, 이것에 대한 은혜로 생각해야지 다윗 왕국이 정말로 세워져서

이 지상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한다든지, 또는 다윗의 언약 조항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이름을 영원히 둔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을 다른 나라들이 차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무차별하게 휴전이 없어요. 공격하는 문자주의고 극도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공부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 지구가 없어지는 판인데 지상의 예루살렘이 어찌 영원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다윗 왕국에 거슬리는 모든 주변 민족들을 다 제거하고 말살시키려는 태도는 전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이런 큰 오류와 지구상의 전쟁을 야기시킨 것, 또 극단적인 그와 같은 문자적인 보수주의가 성경에 대한 잘못을 이해를 잘못하고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는 문자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 집착한 신앙이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그 모든 약속을 현실 삶에서 잘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메워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로 승화시키고 끌어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에 있어서 시작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지 우리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일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을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아서 그 약속이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을 자기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적인 그리고 지상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비약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지상의 것에만 매어 달리고 육적인 세계에만 매어 달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고 본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 모든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서부터 승화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것이 곧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좀과 동록이 다 먹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것을 누리고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서는 믿음의 그런 유익함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지상에서의 복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우리 옛 말대로 하는 게 우와 등산한 홀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인 존재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3차원적인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너무 슬퍼할 까닭이 없어요. 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영적인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주실 때 항상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줄 때에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야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냥 이끌어냈습니까?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 수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민을, 이스라엘만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을 열 번이나 치신 까닭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서너 번으로 끝이, 그것이 재앙이 중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맞아서 그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드리고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방종에 휩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육체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영적인 경건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육을 복종시킴으로 우리 마음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행동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듭난 영이 되고 더 발전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갈고 닦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영혼을 갈고 닦아요. 영혼을 갈고 닦아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간 영혼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이 많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연옥으로 들어가지 곧바로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천국은 정화된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자나 성녀만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옥에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그 정하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 가거나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화된 후에 그야말로 빛이 가득하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천국에 입성한다. 우리는 이제 그런 대기 장소까지도 천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참 이런 끔찍한 일은 이제 뭐 없겠습니다만 자기 가족을 죽였어. 그리고 사형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 가족을 죽인 그 마음의 고통이 안 없어졌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형받았는데. 그러므로 그 사람이 천국 가서 괴로워할 때 생명수의 강에 들어가서 매일 씻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에 그 영혼을 흘러내릴 때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씻겨져 나갔다.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우리 개신교적인 그 정화 얘기를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연옥의 대기 상태나 뭐 비슷한 거예요. 아, 그 마음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정화된 상태를 천국에 가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고결하고 더 정결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기, 마음을 비우기를 끊임없이 행할 때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온갖 죄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그 죽어서 그 생각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 올라가서 천국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 지상에 있을 때는 얼굴도 두껍다는 말처럼 우리 육체가 두꺼워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검은 마음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다 보여요. 아, 그 망신살이 퍼치는데 그거 제대로 고개를 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옥의 그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수의 강에서 씻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또 상정을 해놓은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면 빛나는 영혼으로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송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주신 율법도 필요하다. 율법에, 율법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거울만 보지 말고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성경에서 보물을 찾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로 읽으라. 십계명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낯이 뜨거워요. 아, 그러면 이 지상에 있을 때 낯이 뜨거운 것이 없어지고 없어지면 천국에서 얼마나 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고 율법도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 속으로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레위인들에게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을 때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그 통하여 낳은 딸 중에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자 그 친오빠 같은 어머니 레아를 통하여 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복수해서 죽였어. 그것이 얼마나 모든 남자들을 세겜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처참한 복수였는지 그 아버지가 학을 뗐는 이 잔인하고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 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했어.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아예 저주 상태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레위 지파에게 다가왔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적 백성들이 방자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숨기고 있어. 모세가 진노해서 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을 누가 처단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자기의 형제, 자기 친구들을 쳤단 말이야. 왜 쳤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야 될 사람인데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쳤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저주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 조상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아 조상이 잘못해서 섬에서 사신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주도로 유배 갔어요. 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제주도가 크니까 그렇게 얘기. 제주도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주도에 살기 싫은데 아 왜 거기에서 삽니까? 아 조상이 제주도로 유배 가가지고 귀향살이 하다가 자기 태어났으니까 제주도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제주도 사람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런 저주 안에 놓인 조상 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 탓으로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안에서 헌신하면 저주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의 저주가 사라지고 자기가 만든 저주도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죄의 그런 책망과 벌을 형벌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우리 삶의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은 세워질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주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아까 그 주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후에 그 자손이 영구히 왕위에 있게 된다고 했어요. 아 이건 있을 수 없다니까. 이 시편 89편의 사람은 아 이것을 문자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는데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라를 해같이 달같이 다스린다. 세상에 그런 왕조가 어디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적으로 승화되고 발전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 이건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아,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이 이것을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그 이후로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독립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독립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하스모니아는

0: 레위 지파 제사장의 후손이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한 100년 동안 독립 왕조로 세워졌고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망한 후에는 헤롯 왕조가 세워지는데 헤롯은 이듬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에돔 사람의 혼혈인이 이듬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유다 남쪽으로 들어와서 이주해서 삶으로 이듬의 사람이 됐는데 그 이듬의 출신이 헤롯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가 그 위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선택해서 거주한다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영으로 예배하는 상징이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지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그것을 사도바울이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도바울이 율법을 공부하는 랍비 지망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육적인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요 육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이건 약속의 영적인 축복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5절 이하입니다. 25절 이하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육적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종노릇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승화되거나 비약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사라의 약속 있는 이삭이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영원한 선택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승화와 발전을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영생을 누릴 생각을 그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정화시키고 발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빛나는 모양으로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상태로 만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상에서 어느 정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도 못 누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윗 언약도 이 세상에서 다윗 제국을 세우고 어느 정도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승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에 아,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알아요? 난 농부의 아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건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야,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연구했는데 학문이라는 건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닮을까?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못 닮지 않고 왜 그분을 우상화시킬까? 신학자들을 왜 우상화시킬까? 신학의 철학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

0: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대학에는 학문의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요.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한 교회를 또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영의 눈이 감겨서 모르지만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대가 있거든요. 그때 후회해도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날 잘했다, 잘했다라고 아름다운 칭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 소망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살면서 누가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때가 많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 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살리는 해석을 만들어내요. 그 살리는 해석이 살아남는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어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것은 곧 은혜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태도는 살리는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 살리는 해석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고 그 결과 지금도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품어야 할 바위가 있고 버텨야 할 시간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뿌려야 할 무릎과 흘려야 할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내면서 품어야 할 바위와 싸우지 말고 바위를 품는 은혜, 그리고 버텨야 할 시간들,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과 그리고 꿇어야 할 무릎과 흘려야 할 눈물을 흘려서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남는, 광주 소망교회에서 살아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광주 소망교회에서 친구를 만나야 돼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주 소망교회를 섬기시면서 성경 공부 친구를 만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광주 소망교회의 성도가 되고 식구가 되고 영적인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광주 소망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사랑과 관심을 간섭이라고 뒤로 던지지 말고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오십시오. 우리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테니까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받으세요. 세 번째,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광주 소망교회에 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그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넘어져서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자. 네 번째, 지나가는 일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는 정말 크고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일임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전부인 줄 알아서, 그때는 그때를 몰라서 지나가는 일에, 지나갈 수 있는 일에 크게 흔들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교회도 끊어버렸고 신앙생활도 끊어버렸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고백 하나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고백이죠? 통과요. 통과.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도 우리가 통과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8월 달에 우리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많이 내릴 때 지나가는 수많은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크고 단단한 다리도
위험에 빠져서 결국 무너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두 달 전에 제 목양실을 넓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직할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제 목양실을 넓히고 나서 정말 좋고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방에 화장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자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건 맛나게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배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장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 앞에 오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내가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나치지 못하면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 나를 무너뜨려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요. 아무리 잘 먹어도 맛있게 먹어도 배설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통과를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묶어야 돼요. 나를 묶어야 돼요. 꽃두레가 일한다라는 말처럼 겉으로는 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코투레를 잡은 사람이 그 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나를 묶어야 돼요. 말로 나를 묶어야 돼.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평생 광주 소망교회에 뼈를 묶겠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할 것 뭐 그러냐고. 아니에요. 하세요. 못 지켜도 괜찮아요. 말로 나를 묶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자리로 나를 묶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 섬김과 소중한 자리로 나를 묶는 건데 특별히 표시나는 자리에 나를 묶어요. 안 왔을 때, 오, 왜 안 왔지? 표시나는 자리.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우리 교회에 표시 안 나는 자리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오래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나를 말로 코뚜레를 만들고 자리로 코뚜레를 만들어서 주저앉혀야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를 코뚜레를 만들어가지고 내 말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 없을 만큼 나를 주저앉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직분으로 나를 묶자. 직분으로. 그래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 직분으로 나를 묶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말고, 목사님, 나는 그 직분 아니어도 훨씬 잘 섬길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소리, 그 교만한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줄 때 감사와 은혜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 때문에 부담이 되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더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잖아요. 그래도 내가 권사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직분이 부담이 되어 봉사와 섬김의 자리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직분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 직분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로 나를 묶고 자리로 나를 묶고 직분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여섯 번째,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은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어깨의 멍에, 내 머릿속에 있는 인생의 복잡한 멍에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은데 예수님은 다 오라고 초청을 해놓고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래.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서 두 마리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멍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따라가면 그 짐은 쉽고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애침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쉬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짐이 쉽습니까? 인생의 짐이 만만해요? 인생의 짐이 가벼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고 하셨는데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코피 불린 망아지 같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인생이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결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뭘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라고 그러니까 더 어렵잖아요. 주님 만나라고 그러니까 무슨 1대1로 오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거야? 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만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라는 거야? 결론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가, 오늘 새가족 수리하시는 분들,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순수 혈통이 깨졌다, 혼합 민족이다, 부정한 민족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접촉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남편을 다섯 남자와 살다가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낮 12시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날에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까? 사람이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한테 물 좀 주라 라고 말할 때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나는 지금 다섯 남자와 살다가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이 목마른 그 여자에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물을 길러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의 최초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동네로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틀 동안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틀 동안 부흥성회를 했어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남편 다섯, 이제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누구냐면 남편 다섯하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네 말 때문에 인함이 아니다. 이 말은 처음에 예수 믿은 것은 누구 말 때문에 그랬다? 그 여자 때문에. 당신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신 말 때문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이틀 된 사람이야. 많아야 3일, 4일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이틀 동안 부흥회하고 그러면 그런다고. 부흥 강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조차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모시고 이틀 동안 부흥회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고 변했어요. 친히 듣고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안 빌려주는데 그 권사님은 그냥 대가 없이 돈 빌려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직장 취직시켜준 사람, 여러분이 사업 시작할 때 가서 옷도 사주고 밥도 먹어주고 물건도 사준 사람, 고마워서 교회 한번 오잖아요. 그리고 몇 번 나오다 안 나오잖아요.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근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 만난 지 2일, 3일, 예수님 모시고 이틀 동안 부흥회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 이제 교회 오는 것은 권사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오는 거 아니야.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먹어주고 물건 사주고 우리 자식들을 취직시켜주고 중매해줘서 내가 교회 오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만났어.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친히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내가 교회 오니까 나한테 날마다 전화 안 해도 돼. 나한테 날마다 다른 말씀 안 해도 돼. 나 이제 예수 만났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인공이 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교회 오셨나요? 잘하셨어요. 이제 예수 만나!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끌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왔나요? 잘하셨어요. 이제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다 예수 만났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서 그래서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가 구주이신 줄을 알지 못하면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 들고, 밥 먹다가 시험 들고, 커피 마시다가 시험 들고,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남유다 여덟 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 이 아달랴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몰아넣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손자들을 다 죽여요. 손자들을 다 죽이고 6년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손자들을 다 죽일 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가? 요아스. 그래서 할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남유다 여덟 번째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진짜 통치를 잘한 왕, 대충 잘한 왕, 조금 잘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나눈다면 아하스는 한 세 번째, 진짜 잘한 것도 아니고 조금 잘한 것도 아니고 조금 통치를 잘한 왕에 속합니다. 자,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40년 가운데 23년은 기가 막히게 통치를 했어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7년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단지로 만드는 사악한 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정말 특출한 믿음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할 때 23년은 여호야다가 죽기 전 23년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 당시 왕들이 했던 선한 왕의 가장 귀중한 특징은 성전을 재건하거나 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는 놀라운 일을 벌였다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역대하 24장 15절 17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걸 좀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어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층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아첨하여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는 40년 통치했다고요? 23년은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아첨하는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우상의 천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3년 교회 다닌 사람도 한순간에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요시아 요아스같이 23년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순식간에 나머지 17년을 타락의 인생을 산 것처럼 23년 예수 믿으면서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되고 그 이상의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지 못하면 요아스처럼 방탕한 인생, 처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23년, 오늘 여기 가운데 23년보다 훨씬 오래 다니신 분도 많지만 아직 23년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횟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친히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다, 무슨 예수가 부활하냐,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0: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보여주고 말씀하시면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 하는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보고 들은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예수가 부활이냐?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만나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 교회에서 많이 사귀었어도, 지나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통과를 외쳤어도, 그 많은 걸로 나를 묶었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곧 세상으로 갑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바빠서 넘어지고, 돈 번이라고 넘어지고, 돈 쓰니라고 넘어져서 땅치고 후회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죠. 방주 소망교회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처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네 말 때문에 나 교회 다니는 것 아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을 잘해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가족의 치맛자락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자립해야 돼요.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이제 나는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인생이 잘 풀려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오고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1: 라디오.
0: 네,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극교회 전우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뭐, 설교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신방하고 뭐 그렇죠.
0: 바쁘게 지내셨네요.
1: 네.
0: 목사님, 그 늦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 네네.
0: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깨 있을 땐 잘 안 오고
0: 맞아요.
1: 잠들면 오고
0: 너무 좋다.
1: 어쨌든 습해지긴 했네요.
0: 맞습니다. 네. 지금 한 다음 주까지는 계속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1: 뭐 장마니까요.
0: 네,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1: 아, 그럼요.
0: 죄송합니다.
1: 한국 지금 몇 년째 사시는
0: 네, 그러니까. 네. 땅이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 속담 있잖아요.
1: 네.
0: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1: 네.
0: 이 비가 와서 질척거리던 땅이 마르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1: 네.
0: 어떤 어려운 일이나 시련을 겪은 후에 더 강해짐을 비유하는 말이죠.
1: 그렇죠.
0: 네. 네.
1: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때때로 우리 삶에도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1: 네.
0: 힘겹고 버거운 시기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 이후에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실은
0: 네.
1: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0: 네.
1: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0: 아,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0: 비 오는 시간이
1: 아니요. 굳어지는 시간이
0: 굳어지는
1: 비 온 뒤에 땅이
0: 시간이.
1: 굳어지는 시간. 우리는 땅이 굳어져서 우리가 강해진다. 이 강해진다에
0: 네.
1: 초점이 맞춰진다면
0: 네네.
1: 그 굳어지는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0: 아하.
1: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0: 맞아요.
1: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네. 이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시간이 중요한 거다. 이런
1: 네.
0: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빚어져가는 시간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마저 고백하겠습니다.
1: 네, 어노인팅의 네. 음성으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고난이 네. 막상 이렇게 닥쳤을 때는 네. 아, 나 언제 끝나나 네.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이다.
2: 그런 생각을.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1: 아, 맞아. 네. 나한테 너무 집중하고
2: 그렇죠.
1: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네. 사실 평안할 때는 그게 이제 조금 잊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실은 네. 이게 이 뒤에 복이 있다. 이 개념이 너무 세요. 그리스도인들이.
1: 그래요. 맞아요. 복이 복 그러니까 복이 그, 너무 집중하는 거죠. 네,
2: 그 고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인데.
1: 네, 맞아요.
2: 이거 지나면 진짜 좋은 거 주시겠지.
1: 아, 그런
2: 내가,
1: 마음.
2: 내가 시험지 네. 100점 맞았는데 엄마가 자전거 사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돼요.
1: 약간 실은, 조건처럼.
2: 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그쵸,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2: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노력하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1: 그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네, 네. 네.
1: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게 네. 복이다. 이런 네. 생각을 또 해봅니다.
2: 수학을 못해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건 내가 아하. 안 되는 거구나. 아니, 내가 수학도 못하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야. 네, 제 고백입니다. 네.
1: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네, 네.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2: 그냥 아니, 그리고, 이 자리에 네.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지.
1: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복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연약한데도 사랑해 주시는 거
2: 구원 받았다는 거
1: 그렇습니다. 네. 우리
2: 더 이상 바라지 맙시다.
1: 그래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네,
2: 고난이 아닐 네. 수도 있어.
1: 그래, 맞아. 네. 네. 그럴
2: 본인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때는 진짜 그냥 새벌이 피었구나. 그런 때가
2: 그럴 때도
1: 또 올 수도 네. 있고.
2: 또 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다 은혜였고.
1: 있고.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네. 2042님, 6472번님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네.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출석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여전히 여기서도 복받는다고 안 해가지고 문자가 안 오는구나.
1: 아이, 그건 아니겠죠.
2: 아, 그래요?
1: 아, 그건 아니겠죠.
2: 그 다음에 복 꼭 받습니다! 이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문자가 부흥하고 이러는데.
1: 아, 뭐, 복도 네. 주시죠.
2: 어쨌든 네. 저는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2: 네,
1: 네 출석체크 네. 퀴즈.
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인내를 온전히.

0: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뿅뿅뿅이 없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네, 빈칸에 들어갈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뭔가 딱 한 단어가 아니라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1: 그럴 수 있어요.
0: 온전하고 구비하면 조금도 이것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0: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1: 그럼 아닐까? 아닐까요? 뭐 약간 그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 우리 진짜 암송 많이 하는 그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뿅뿅뿅이 없으리.
0: 그걸 냈으면 훨씬 쉬웠겠다. 아, 근데 또 이제 난이도가 있으니까. 아,
1: 그렇죠.
0: 어차피 힌트 드리면 되니까.
1: 그렇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정답 아실 줄 믿으면서.
0: 아, 이제 온다.
1: 아, 온다.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네.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6970님께서 정답을 남겨주셨는데 네. 세 글자긴 하거든요.
1: 네.
0: 이게 약간 뭐 땡땡하다가 네. 이제 명사형이 된 거죠. 뭐뭐 함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1: 네. 두 글자로 보내신 분들이 좀 있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5993번님 네. 목포에는 광주 극동방송이 안 나오는데요. 네. 광주 일보고 내려가는 길에 듣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목포도 나와요. 나올걸요?
1: 잘 안 들려요.
0: 아 그래요? 아무래도. 잘 안 들려요?
1: 오히려 2라인 여기 어디냐 나주 장흥 2라인 네, 2라인은 잘 들리고
0: 그렇군요.
1: 2라인은
0: 아무튼 들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군요.
1: 102.3이잖아요.
0: 아, 아닌데?
1: 아니요?
0: 100.5 100.5
1: 아 100.5 맞아 100.5 죄송합니다.
0: 전문가 아닌 걸로
1: 네, 네.
0: 우리 3510번님 네. 주의 은혜로 26년 네. 상반기도 이 뿅뿅뿅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0: 좋은 고백이다.
1: 아멘. 진짜
0: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 믿어버린 거지.
1: 그럼
0: 없다.
1: 아,
0: 3510번님 선물 드립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갑자기. 오늘 막 방송할 맛이 난다.
1: 또 네. 기분 좋을 만한 네. 카톡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진상철님께서 샬롬 네. 피디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을 못되게 그렸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잘 그렸죠? 마음에 네. 드시죠?
0: 아주 마음에 듭니다.
1: 너무 잘 그리셨네.
0: 아주 마음에 듭니다.
1: 진짜.
0: 제가 이거 카톡 프사 잘 안 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1: 착해졌다.
0: 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AI로 어떤 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잘 안 드러내지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진상철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상은 아니신데요.
1: 좋아요. 네. 이름을 계속 기억해달라고 네. 하십니다. 네. 잊어버리지 네. 말아달라고. 네. 좋아요. 네. 우리 9507님은 네. 밥이 이거 해서 다시 해요.
0: 누가 그렇게 많이 먹었디야?
1: 누가 많이 먹었디야? 네. 네. 우리 8291번님께서도 네.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0: 6970번님은 찬송가에서 힌트를 얻으셨대요.
1: 진짜요? 찬송가에 네. 나왔었나 방금?
0: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그냥 지나가가지고 네. 모르겠네. 네, 아무튼 네, 뭐 힌트가 있었다면
0: 9450번님은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손님이 자꾸 온대요.
1: 아하.
0: 그것도 복이네요.
1: 아, 그러네요.
0: 이게 오, 없으려고 자주 와야지.
1: 그렇지. 네. 손님이 이거 하지 않네요. 네. 네. 5993번님 2212번님 네. 뭐 이런 다들 정답을 잘 남겨주셨고요. 네. 6970번님, 9918번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넣어서 한번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0: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네.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었고요. 네.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전 약간 이거 말씀 보면서 네. 약간 위로를 얻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내를 잘 못했나 보다.
0: 실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네. 인내는 목숨이에요.
1: 아 그쵸 그쵸. 네, 그 좀 다르긴 하죠.
0: 잘 좀 합시다.
1: 수위가 다르긴 하죠. 그렇습니다.
0: 끝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1: 맞아요. 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네. 했잖아요. 네. 끝까지 네. 버텨라 이런 예수님 느낌이잖아요.
0: 예수님 믿어라. 죽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어보자.
1: 네. 네. 우리는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목숨이 간당간당하진 않으니까
0: 그러니까, 네, 좋은 나라에 태어나셨어요.
1: 그러니까 네. 사사로운 것들에 인내를 버리지 않는 걸로
0: 원래는 좀 너무 강력한가? 네.
1: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골라주신 3510번님께 네. 선물 하나 네. 드리고요. 또 한 분께는 누구 드리면 좋을까요? 목사님?
0: 요즘 많이 받으신 분들이 보이고 안 받으신 분이 네. 누가 있을까요?
1: 어떤 분 계실까요? 어떤 분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네. 어떤 분?
0: 그러니까 어렵다 오늘. 자 잠깐만요 죄송해요.
1: 네.
0: 네.
1: 자.
0: 8291번님 얼마 전에 받으신 것 같고 번호가.
1: 맞아요 맞아요. 네. 드린 것 같아요.
0: 네. 오늘 너무 안 왔네.
1: 이분 어때?
0: 5993번님.
1: 5993번님. 네, 네 좋습니다. 5993. 네, 5993번님 그리고 3510번님. 네. 이렇게 두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각 퀴즈 인 더 바이블. 성경 속의 퀴즈 각 퀴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되니까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속 시원하게 풀이까지 해드리고요. 또 선물은 누적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맞춰주시면 좋다.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답 수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답 수정도 하시면 됩니다.
1: 일단 다 맞추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 네. 어플리케이션 카톡 다 받습니다.
0: 다 받습니다.
1: 네.
0: 네. 이제 본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1: 네.
0: 네. 한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향기가 가득한 커피 P&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0: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하나님께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0: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문제들 많이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6244번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생신이십니다.
1: 네.
0: 최옥희 여사님 70세 네. 칠순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 같이 교회 좀 갑시다 네. 남겨주셨는데
1: 똑사세요. 네. 옥희 여사님
0: 옥희 여사님
1: 네. 꼭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칠순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0: 교회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5993번. 네. 고집 꺾으실 때 됐어요. 좀만 더 합시다.
0: 아, 70이면은 네, 네, 네. 되셨다. 네. 네. 좋아요. 5993번님. 네. 수연 PD님 얼굴은 아는데 네. 순하신 목사님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하셨는데 네. 순하신이요?
1: 네. 아, 순했다가 좋겠다는데 네, 유튜브 광주 그교회 검색하시면
0: 그렇습니다.
1: 제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광주 그교회입니다. 네. 네.
1: 제가 비디오형인데 이렇게 라디오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0: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네. 약간 어디서 순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1: 아 약간 그 그림에서 순하다 이렇게 아~ 표현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0: 그랬을까? 네. 네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데 난 좀 싸납게 되더라.
0: 아니, 아니. 네.

0: 천사 같으세요.
1: 아, 네네.
0: 우리 다른 분들께서 한번 네. 광주국유의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길게 안 봐도 돼요. 쇼츠도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맞아요. 네, 네. 첫 번째 문제 먼저 만나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주십시오. 네.
1: 광주 동물원이 커진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뭐 동물 이미 저... 보내준다 뭐 이런 판다.
0: 패밀리랜드 있는데?
1: 그 옆에 이제 오치 원래는 꼭
0: 있는데. 네. 오, 그렇구나.
1: 네, 의도한 건 알 줄 알고 말했는데 의도한 대로 안 길어져 버렸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0: 네.
1: 노아의 광주에서 가장 먼저 내보낸 새는 무엇일까요?
0: 오, 광주에서 가장 네. 먼저 내보낸 광주 새는
1: 광주 동물원 특집으로. 네. 가 비둘기,
0: 비둘기,
1: 나 까마귀,
0: 까마귀,
1: 가 독수리,
0: 독수리,
1: 라 참새,
0: 참새.
1: 네,
0: 네. 오늘 1번 문제는 조금 네. 쉽게 힘을 빼봤습니다.
1: 이런 게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나?
0: 아, 그래요?
1: 저는 그렇던데.
0: 그래요?
1: 네. 이런 건 안 외워도 되니까 싫어요.
0: 그러면 죄송합니다.
1: 네.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
0: 그래,
1: 나랑은
0: 그럴 수
1: 다르니까.
0: 있어.
1: 맞아. 벌써 답 왔네요.
0: 그래요. 벌써 정답 네. 보내주셨네요.
1: 좋네.
0: 우리 9938님 1등으로 정답 보내주셨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9412번님은 네. 목사님 4개월 만에 처음 듣게 돼요. 어허. 반가워요. 보고 네. 싶었습니다.
1: 아, 본 적이 없을 텐데. 라디오인데.
0: 그러니까 라디오로 만나고 네, 싶었다.
1: 그렇다.
0: 직장일로 방송을 이 시간이면 네.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쉬어요.
1: 네. 오늘 쉰 기념으로 다 맞추십시오. 선물
0: 아,
1: 보내드릴게요.
0: 네네.
1: 4개월 만에 만나는데 우리가.
0: 아, 근데 진짜 할렐루야다 오늘 쉬고 방송도 듣고.
1: 네, 좋네요.
0: 너무 좋다.
1: 네.
0: 네, 그래요.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1: 그러네요.
0: 다행입니다. 네.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내보낸 새 노아가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내보낸 새 가 비둘기.
1: 적당히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죠.
0: 아 힌트네요.
1: 네네.
0: 가 비둘기나 까마귀 다 독수리라 참새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되는데요.
1: 네.
0: 두분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1: 또 말씀드려야 되나?
0: 어플?
1: 어플리케이션 깔면 되고 자동차에 라디오도 네. 있고.
0: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1: 그 찬양에서 계속 물어봤네요. 어쩜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 답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왜 흔들리지도 않고 그걸
0: 그 길을 가나요?
1: 네. 네. 성경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0: 오.
1: 네. 우리도 그러니까 할 수 있죠.
0: 할 수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0: 네. 바보처럼 네. 산다고.
1: 여러분들도 바보처럼 방주 지울 수 네.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도 날려보내고.
1: You can do it.
0: You can do it.
1: 내가 네. 처음 쎄한 게 이 동물도 올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보통 저, 이 동물만 알거든.
0: 그러니까 네. 이러려고 냈는데 네, 진짜 이런지는 몰랐던 거죠. 네. 네. 제가.
1: 그 일단 힌트는 가장 먼저 내보낸 셉니다.
0: 맞아요. 두 마리, 네. 그러니까 네. 두 번이죠. 개를 네. 내보냈는데
1: 처음에는 좀 멀리 날 수 있는 새를 보냈고
0: 그쵸.
1: 두
0: 맞아요.
1: 번째로는 좀 가까이 날 수 있는 새를 보냈죠.
0: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새는 네. 갔다가 네. 다시 왔어요.
1: 그렇죠.
0: 근데 네. 이 새는 네. 네. 그렇죠. 갔다가 왕래했다 뭐 그렇게만 나와 있는 네. 거 보면은 안 온 것 같아요.
1: 가 비둘기, 네. 나 까마귀, 다 독수리, 라 참새.
0: 그렇습니다. 네. 어 6970님.
1: 아니.
0: 아 둘 다.
1: 둘 다.
0: 난 둘 다. 네. 네.
1: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고르면 되나요?
0: 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아, 정답으로
1: 둘 중에 하나 해줘라. 네,
0: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좀 네. 따로따로 보내셔야 둘 중에 하나 그냥 정답을 해드릴게요.
0: 아 너무 웃기네. 네, 네. 네 그래요. 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문제를 그래요. 내기는 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1: 맞아요. 6970번님 말씀대로 둘 중 하나예요.
0: 둘 중 하나예요. 네. 어, 근데 네. 딱 봐도 아닌 애들은 네. 이제 일단 제껴보시고요. 네. 네, 둘 중에서 한번 고민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 주시죠.
1: 네, 2번 문제는 한 문제 같지만 세 문제인 그렇습니다. 세 문제 같으면서 한 문제인 3회일체인가. 자,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네.
1: 앞으로 세 문제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문제들의 답을 내고 맨 앞자리를 내면 뭔 말이야. 자, 어쨌든 한 단어로 나옵니다. 요즘 약간 네. 이게 시작되고 있죠.
0: 어, 그렇습니다. 네,
1: 가.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왕국 분열을 거쳐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0여 년 역사를 그린 땡땡땡 상과 북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 과 포로기까지 300여 년의 역사를 그린 땡땡땡 하로 구분됩니다.
0: 어허.
1: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0: 네.
1: 땡땡땡 상과 땡땡땡 하입니다.
0: 네. 네.
1: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린 통치자의 연약함과 그 나라의 유한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그와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역사서인 거죠.
1: 네, 그러니까. 그렇죠.
0: 네. 네.
1: 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는
0: 오, 네. 네.
1: 땡땡 두 글자죠.
0: 땡땡 두 글자 네. 앞 글자 따주시고요.
1: 대신 죽으셨죠.
0: 대신 죽으셨네요. 네,
1: 다 드렸습니다.
0: 네.
1: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0: 어허.
1: 욕심 많은 이 사람.
0: 그렇습니다. 발 뒤꿈치를 딱 잡고 태어난 이 사람. 네, 네. 앞 글자 따주셔서 네. 세 글자 조합해 보시면은 정답이 딱 등장합니다.
1: 이 사람의 이름을 네, 네 글자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0: 맞아요.
1: 이스라엘로.
0: 이스라엘로 개명했죠. 네. 네, 그래요. 너무 쉽죠, 여러분.
1: 다 드렸다.
0: 정답. 그렇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뭐 어디 계곡 다녀오셨어요?
1: 그거 옛날 몇 년 전인데. 네, 요즘 페북을 제가 잘 안 합니다.
0: 아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옛날에 가셨대요.
1: 네, 예전에 한 번.
0: 아, 나 몰래 다녀오신 줄 알고.
1: 고성 계곡 우리 아들 뭐 중학생 때인가?
0: 그럼 너무 오래된 거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정답들 잘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1454번님 정답 잘 보내주시면서 채널 네. 돌리다가 맞나 모르겠네요 네. 하셨는데 왜 돌렸어요? 왜? 왜?
1: 이렇게 실수로 눌러졌겠죠. 네.
0: 아니 우리 네. 진상철님께서도 네. 정답 남겨주시면서 네. 오늘 광주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을 동시에 듣고 있는데요. 네. 네. 폰으로는 광주, 라디오로는 네. 서울을 듣고 있어요.
1: 네. 능력자시네.
0: 진기명기인데요. 네. 근데 뭐 약간 이제 서울 방송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잔잔할걸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랑 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같이 돌릴 수 있네.
0: 아 그럴 수 있네. 있네. 네. 그럴 수 있네. 6244번님도 정답 3일 이룡님,
1: 네.
0: 이거 너무 싫다고. 그렇죠.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1: 요즘 그 이상 기후로 네. 프랑스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죽어나간대요.
0: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랑 네. 바뀌었다면서요?
1: 바뀌어서 거기가 이제 습한 여름을 처음 겪는데요. 네, 지금 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에어컨이 있는데
0: 맞아.
1: 거기는 오래된 건물들이라 에어컨도 함부로 못
0: 설치도
1: 놓고
0: 못하고.
1: 아파트도 서로 다 사인해줘야 된대요.
0: 맞아 그런다면서요.
1: 좋겠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요?
0: 저는 요새 네. 진짜 여름이 선선했잖아요. 네. 저녁에 산책 나가면 진짜 네.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꿀 날씨를 네. 유럽 사람들만 즐겼단 말이야? 네. 이런 생각.
1: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습하니까.
0: 아 그러니까요.
1: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0: 맞아요. 장마 끝나고 나면 저희도 네. 덥대요.
1: 그러겠죠.
0: 더 이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네.
1: 또 여러분들에게 수련회가 있으니까.
0: 그래요. 수련회 꼭 가셔서.
1: 말씀의 은혜로.
0: 네. 맞아요. 네. 찬양의 은혜 말씀의 네. 은혜. 기도로 네. 뜨겁게 네. 기도해가지고 네. 이거 그러니까
1: 아 뜨거.
0: 네. 이열 치열 같은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네.
1: 또 에어컨 뜨겁게. 있는 데서 요즘 하니까.
0: 아 그러네. 네, 뭐 덥진 않겠다.
1: 네, 열심히. 네. 네. 거기서 땀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0: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 0208님도 6970님도 네. 다들 정답 잘 보내주시는 것 같으니까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0: 3번 문제 주시죠.
1: 3번 문제는 사투리 퀴즈입니다.
0: 사투리 퀴즈.
1: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급히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죠. 아따 선한 선상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어허.
1: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쩐다고 나를 선한다고.

0: 아야, 니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디. 가갖고 니가 가진 것을 다 갖다 팔아불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버려라.
1: 어허.
0: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되볼 것인께 그러고 와서 나를 따라부러라.
1: 오, 네.
0: 그 말을 들은 청년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1: 전기수 같다.
0: 그 청년은 네. 재산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1: 아하.
0: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1: 그러니까
0: 그건 못 하겠으니까 돌아가 불었습니다.
1: 네.
0: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1: 어허.
0: 이?
1: 어이.
0: 근다이.
1: 네.
0: 제자들은 이.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죠. 아따,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데? 아무도 못 받아 불었어요.
1: 네.
0: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 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0: 일단 부자는 안 돼야.
1: 부자는 안 돼.
0: 여러분들, 네.
1: 네.
0: 나는 돼. 자, 일단 나는 돼. 자, 나.
1: 네, 나.
0: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셔.
1: 오, 네. 모든 것이 가능하셔.
0: 다.
1: 다.
0: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보면 구원받는다.
1: 오, 그래요. 일단 부자는 안 돼야. 네. 일단 나는 돼야. 네.
0: 나는 돼.
1: 아, 나. 그래요. 네, 여러분 정답 너무 쉽죠?
0: 네,
1: 정답
0: 쉽습니다.
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0: 네, 1454번님, 오메 지하에 들어와서 지지직거려 문제 못 들어불었어요. 네. 하셨는데.
1: 그런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네. 2번 문제 답 보내다가 1번 문제를 잃어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0: 그럴 수 있어요.
1: 답도 알았는데.
0: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또 1번부터 한번 정리해봐야죠.
1: 1번부터 쭉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1번 객관식 퀴즈고요.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내보낸 새는 무엇일까요?
0: 오. 새 가장 네. 먼저인 거예요. 가장 먼저. 네. 그러니까 새를 두 종류를 보냈는데 네. 가장 그 중에 먼저 보낸 새.
1: 네.
0: 먼저 보낸 새. 네. 네.
1: 가 비둘기.
0: 가 비둘기.
1: 나 까마귀.
0: 나 까마귀.
1: 가 독수리.
0: 가 독수리.
1: 라 참새.
0: 라 참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헷갈리라고 낸 문제였던 것도 맞긴 하는데 네네네. 진짜로 헷갈리실 줄 몰랐어요.
1: 좀 첫 번째 보낸 새들은 좀 까칠한 새를 보내요.
0: 아, 네. 까칠한 그래요. 네.
1: 진짜 조류공포증 애들 답답해하니까.
0: 진짜 조류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0: 상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1: 풍부하네 상상력이.
0: 나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1: 일단 그 방주에 생각. 타고 계시긴 합니다.
0: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번 문제.
1: 2번 문제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네.
1: 아, 가 다윗 왕의 죽음부터 왕국 분열을 거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0여 년의 역사를 그린 땡땡땡 상과
0: 땡땡땡 상
1: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까지 300여 년의 역사를 그린 땡땡땡 하로 구분됩니다.
0: 네, 상하로 구분됩니다.
1: 네.
0: 네. 네, 그런 역사서죠.
1: 이거는 그 시대에 기록되었고
0: 그렇죠.
1: 나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맞아. 역대상하가 기록되죠.
0: 그렇죠.
1: 네, 다 줬어요. 네,
0: 다 줬습니다. 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1: 헷갈릴 거 봐. 그거밖에 없어.
0: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1: 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는
0: 네.
1: 두 글자인데.
0: 대신 씻어.
1: 네, 대신 씻어.
0: 대신 씻어. 네,
1: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0: 네.
1: 욕심
0: 그렇습니다.
1: 많은 이 사람.
0: 그렇습니다.
1: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한 이 사람.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사자랑 씨름도 하고 네네네네. 그랬었죠. 베델도 세우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1: 여러분 네. 야구 보면서 아 그러네. 아따매네 진짜 죄송합니다. 이 사람 보면서 아 또 뭐 저런 사람도 그랬네 그럴 건데
0: 네.
1: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도 못 받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 사람의 구원 역사가 있어야
0: 맞아.
1: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정답을 들으실 줄 믿고요.
0: 믿습니다. 네. 오목사님 오늘 네. 이, 뭐야 썸머 스페셜 앞뒀다고 여름방학 앞뒀다고 지금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1: 신났다고 봐야죠.
0: 신나서 실언을 막 하시고 네 아무튼 좋아요. 3번
1: 네. 사투리 퀴즈입니다. 어떤 청년이 영원히 구원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착한 네. 일에 뭐야 율법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쉬워요. 다 지켰는데요.
0: 다 해버렸는데요.
1: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야 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디 가갖고 니가 가진 것을 다 갖다 팔아버려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버려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쌓여버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네. 날 따라버려. 그랬더니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지죠.
0: 네.
1: 아마 여러분들 얼굴도 어두워질걸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요. 제자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죠. 아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0: 네.
1: 가. 일단 부자는 안 돼.
0: 일단 부자는 안 네. 된다잉. 네. 나
1: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잉.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여.
0: 모든 것이 가능하셔. 네. 네.
1: 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면 구원 받는다잉.
0: 구원의 조건이 이제 구제인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요. 네. 우리 0208번님 온 가족이 밥도 네. 못 먹고 퀴즈 푸느라고. 정답 네. 보내주셨는데 아, 네. 한 문제 가깝다.
1: 또 혹시 문제 가족 가깝다. 중에 네. 못 푼다고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0: 네 그러진 마시고
1: 죄송한데
0: 네.
1: 1번 문제 다 바꾸세요. 그럼 내가 선물 드릴게요. 온갖 지금 그래, 밥도 그래. 못 먹고 퀴즈 푸는데 드려야지. 그래요. 근데 1번 정답을 바꿔야 돼요.
0: 그래요. 좋아요. 우리 9543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네. 깔끔하게 또 정답.
1: 깔끔하다. 이런 분들은 네. 선물 받아야지.
0: 그렇지
1: 이제.
0: 그렇지. 네. 좋습니다. 네. 우리 3016번님
1: 네.
0: 목사님 쇼츠 보고 왔어요. 네. 얼굴이 똥똥해지고 안경 쓰셨네요. 네. 잘생기셨구만요.
1: 다행이다. 마무리가 하셨네. 깔끔하다. 네. 얼굴만 통통하겠어요. 몸도 통통하시고.
0: 아, 우리 3016님은 네. 3번 문제만 조금 이렇게 바꾸시면은 네. 한번 이렇게.
1: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네. 믿어야만 구원받죠.
0: 그렇죠.
1: 네.
0: 구제 뭐 이런 조건보다도 네. 네. 뭐
1: 여러분,
0: 그거는.
1: 아니, 만약에 답이 3번이면 여러분 구원받기 힘들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구제나 선교 이런 거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나중에 이제 맺는
1: 그렇죠,
0: 열매라고
1: 그렇죠.
0: 봐야 될 것 같아요.
1: 열매고 증거죠,
0: 지금. 증거죠, 그렇죠.
1: 믿는 증거.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0: 네. 네. 여기 뭐 아까 2번 문제 뭐 답 다는 야곱 하셨으니까 네. 시원하게 까고,
1: 그러니까
0: 우리 5420님 네. 이거 뭘까 속야 뭘까?
1: 뭘 속이 없을까?
0: 속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1: 아무튼.
0: 네. 네, 한번 다시 바꿔보시고요.
1: 네.
0: 9507번님, 목사님 네. 상반기 사역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 분주한 저녁이라 퀴즈 못 풀었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도 매주 잘 네. 푸셨으니까.
1: 9507번님 덕분에 상반기 행복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행복했습니다. 네. 네. 네. 6970번님 오늘 하루 웃음으로 퇴근 끝냅니다. 집 도착했어요.
1: 기분 좋으시죠?
0: 운전하다 신호 대기하며 네. 문자하고 눈 많이 굴렸어요.
1: 네. 3126번님은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사투리.
0: 네. 목사님께서
1: 옛날 505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라디오로 막 들었던 그런 게 생각나시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우리 1454번님 심장 쫄깃쫄깃 시험 중인 고3 딸 응원해주세요.
1: 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금방 간다.
0: 그러니까 고3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잘하길 바랍니다.
1: 화이팅.
0: 0208번님 초등학생 딸이 1번 이거라고 하네요 하시면서 또 아주 똑똑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1: 은근히 자랑하네.
0: 그러니까
1: 정답이 맞기네요.
0: 맞아요. 여러분 오답 있으신 것 같으시면 한번 고쳐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1번 문제 다시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네. 까칠한에 먼저 내보냅니다.
0: 까칠.
1: 가 네. 비둘기, 그래. 나 까마귀, 가 독수리, 라 참새.
0: 네, 정답 보내주세요.

0: 와, 우리 진상철님. 그 어플에서 이렇게 조커가 되시면 안 돼요.
1: 4420번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아무리 난 내 그림을 그려줬어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네, 오답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0: 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1: 아니, 까칠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비 오는 걸 우기네. 아, 나 진짜 힘드네. 오늘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인데 네. 오늘.
0: 아, 3126님 네네. 정답 한 줄로 정답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디 봅시다.
1: 와, 이따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0: 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1: 아까 우리 3126번님 선물 주기로 했던가?
0: 아니요, 안 했는데 드리는 걸로.
1: 네, 이건 드려야겠네.
0: 네, 알겠습니다. 드려요. 네, 네 좋습니다.
1: 아니, 0943번님은 졸았다 해놓고 시비는 확실히 거시네.
0: 아, 눈치가 있으신 거죠.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 네. 아, 신나잖아.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신났지. 쉰다고 신난 거 절대
0: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1: 아유. 정답.
0: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1번 문제,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내보낸 새는 무엇일까요? 까마귀입니다.
0: 까마귀, 나요, 나.
1: 두 번째 보낸 새가 비둘기.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 첫 글자 조합 퀴즈 열왕기 상화 할 때 열왕기
1: 열
0: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심 대소
1: 대
0: 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1: 야 네. 그래서 정답은 열대야였습니다. 네,
0: 열대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1: 아멘, 아멘.
0: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럼 구원 받는다요 못 받제 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간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구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1: 아멘입니다.
0: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려운 것을 통과한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감격 감사로 살아야지. 네.
1: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네. 가능한 게 아닌데
0: 그렇죠.
1: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다.
0: 그렇다.
1: 이겁니다.
0: 그렇다.
1: 우리 3126님 정답 한번 읽어보죠.
0: 한 줄 정답입니다. 네. 까마귀 때문에 시끄러운 열대야 밤 잠 못 들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지요. 화이팅입니다.
1: 와.
0: 3126번이 오늘 MVP다.
1: 그러니까 너무 잘 보내셨다.
0: MVP.
1: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반기 MVP가 네, 아닌가 싶을
0: 상반기
1: 정도로.
0: MVP. 그러나 네. 선물은 똑같다는 거.
1: 좋습니다. 오늘 사실 썸머 스페셜 전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여름방학 이제 보낼 텐데요. 목사님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네. 여름 잘 보내시라고 인사 좀 해주세요.
0: 여름 잘 보내시고요.
1: 뭐야?
0: 교회 행사 다 참석들 하시고요.
1: 그렇죠.
0: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잘 쉬고 오시고요. 네, 하반기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정답 잘 확인해서요. 선물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링크 작성 안 하시면 선물 안 가요. 네, 링크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9.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고 다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4장 마지막 절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곧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2절은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에서 의롭다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모든 심리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리면서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지 못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또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받아야 하지만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인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또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우리 대신, 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0: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로회 마을목회위원회에서는 제4회 마을목회 세미나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이며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보훈병원 옆 예수나무교회 공터와 첨단교 아래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29-7206번, 010-7629-72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이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6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떠신지요? 은혜와 감사의 고백도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니 내 예상과는 다르게 더 어려워지고 고난이 예상되는 삶의 자리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또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를 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선택지는 가장 원하지 않는, 피하고 싶었던 선택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고 나에게 좀 더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바벨론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더 어려워 보이는 길, 내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길, 긴 터널과 같아 보이는 길,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빌어보자면 재앙으로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절대 재앙이 아닌 것이라고.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길을 그곳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안담한 현실이고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손인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빈손에 내가 미래와 소망을 채워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 회복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절반을 마무리하고 이제 절반을 새롭게 맞이하고 시작하는 이 주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첫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 삶의 본분을 성실하게 살아내라.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2: 오늘 본문의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2: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2년 내에 무너질 것이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듣기 좋은 달콤한 거짓 예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흔들린

0: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면서 그들은 들뜬 마음에 바벨론에 정착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오랫동안 정착하여 거기에 터를 짓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할 튼튼한 집을 지어라. 삶의 터를 새롭게 일구어라. 거기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다시 결혼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번성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창조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명령을 바벨론에 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가장 비천한 자리, 그 빈손한 암담해 보이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보십니다. 그 자리가 새로운 창조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라. 삶의 터를 일구어라. 집을 짓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며 그것에 열매를 거두고 먹어라.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본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속한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의 평안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너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너희로 인하여, 기도하는 너희로 인하여 그 도시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도시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있는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너희가 평안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그 도시의 부흥과 번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흘리는 모든 땀방울들, 그 노력과 그 성실함들, 그 기도와 섬김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 즉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계속해서 털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씨를, 우리의 기도의 씨를, 전도의 씨를 심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올해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나의 약속을 신뢰하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0: 아멘. 오늘 본문 중에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바라

가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너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거짓 예언들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말씀이 무엇인지

0: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1: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 있으라고,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70년이나 거기에 있으라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질까지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며 내가 반드시 이루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새벽교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역 중에 저에게 제일 도전이 되었던 것은 아마 이번에 진행했던 본당 리모델링 이 사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다섯 가지 본질적인 사역들을 매년 한 가지씩 초점을 맞추어 세팅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사역의 키워드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 마을 지기 동산 지기들과 함께 12주 동안 목자 훈련 모임을 진행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역의 키워드는 예배였습니다. 지난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가정예배, 소그룹예배,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배의 순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변화를 계속해 갔습니다. 예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배 환경에 대한 것도 계속 눈에 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의 소감의 대부분도 예배가 너무 좋았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배에 방해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계속 제 눈에 점점 더 보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서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외부 강사님들, 우리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오셨던 어느 목사님은 예배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도 예배를 마치시고 저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스피커를 좀 바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찬양이나 세션이나 예배 분위기가,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리가 안 좋고 잘 안 들리면 성도님들이 은연중에 빨리 지쳐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배의 자원들이 너무 좋으니 음향 설비를 조금 바꾸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가 장로님들과 함께 음향 설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나누고 있던 때였습니다. 20년이 더 지나 노후화되어 있던 여러 장비들, 그리고 여름이면 소음은 크고 제어는 안 되는 우리 에어컨, 그 조명 소음, 스크린 소음, 은근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적지 않은 재정이 들 것이기에 선뜻 시도하기가 엄두가 안 되는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시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장로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 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확신이 선 것이 작년 11월 초 가을 특새 기도 때였습니다. 그때 주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주제였습니다. 특새 기간 때에 참고하고 인용했던 책이 수원 영통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IMF 때에 목사님 집 전세가 만기되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컥 마음에 드는 다른 전셋집을 사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집이 안 나간 채로 다시 돈을 빌려서

전세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빨리 전에 살던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더 민감하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회개도 더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 지금 무엇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니? 네가 언제부터 너의 자격을 들이밀고 너의 공로를 들이밀면서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 번개처럼 자기의 진정한 문제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자격,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나 자신의 어떠함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후에 그 기도의 응답처럼 시세보다 더 비쌌던 전셋집이 드디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의 문제점도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쉽지 않은데 여기 이 상황에서 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의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실제적인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매달리고 있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것인가? 그때 저 자신에게는 사실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다시 저의 믿음을 점검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세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면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하나님 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본당 리모델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결단을 제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이제 제 안에 확신이 있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과정,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진행을 할지 더 많은 실제적인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재직회에, 올해 재직회에 안건을 내놓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우리 시무 운영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때로는 결론이 안 와서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전에 있던 스크린이 작아서 더 키우고 이왕 하는 김에 본당 리모델링 환경을 좀 제대로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예배 환경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가진 문화와 또 음악의 코드로 더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강단도 넓히고 조명도 보완하는 것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능력 안에서 대출도 진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이 콘서트 전에 완성하려고 그렇게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조이 콘서트에 행하신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 죽음의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이 콘서트

0: 그 2부 예배 때에 양 목사님이 저에게 쪽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 총 91명 등록, 1부 23명, 2부 68명, 이렇게 91명 왔다는 메모를 양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91이라고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군요. 바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증표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 뒤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3명이 더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이렇게 저한테 전달되진 이 숫자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주신 숫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처음으로 준비하여 진행한 사역이 영혼 구원을 위한 조이 콘서트라는 것이 참 감사했고, 나중에 듣기로 영적 기도를 자신이 정말 따라했다라고 고백하신 VIP분들이 참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거리전도, 또 모든 사역들, 준비하는 모든 일들, 중보기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다음 세대 기도회로 첫 금요 성령 집회를 여기서 드렸는데,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여기에서 춤추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여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가장 철철 흘러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강폭이 1km나 되었다고 합니다. 1km나 되는 그 넘치는 요단 강물이 거세게 흐르는 소리가, 그 광경과 그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을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조그매 보이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향해 조용히 전진을 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집중하여 얼마나 세차게 물이 흐르든지, 얼마나 큰 소리가 나든지 언약궤만 집중하여 바라보며 언약궤가 가는 속도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거대한 물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강력하고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기에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급니다. 그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막으시며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그 질퍽한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말려버리시고 그 가운데 없는 길을 창조해 내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0: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는 우리들, 그런 존재, 의인된 자의 삶,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전심으로 구하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0: 아멘. 우리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0: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1: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0: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해.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닌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내가 주고 싶은 것이다. 지금 너희의 빈손, 바벨론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너희의 빈손에 내가 담아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이며 너희를 향한 회복을 내가 너희들의 그 빈손에 담아주고 싶다. 그렇기에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렇기에 너희는 나를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복의 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사건만 벌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이 그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 그 자리로 나도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참된 미래는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역인 줄도 믿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풀 수 있으며 없는 길을 창조하여서 내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밭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밭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버티기 어려운 다리에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닐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절망 앞에 설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는데요. 어느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태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절망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료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회복하고 계시는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신청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신은미가 찬양합니다.

영어 찬송 메들리 깔맨의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요.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의 목소리로 흥겹게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원히 은총 입어 조수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으시면서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62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오기도 하고 자주 교회 가는데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임재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69번님께서는 요즘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찬양을 잘 듣지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한 은혜 이 곡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8845번님께서도 은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선한 능력으로 또 다양한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찬양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3번째 시간.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친구들.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성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을 바탕으로 한 그 13번째 이야기,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친구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에 유대인의 마을이 전혀 없는 어떤 외딴 산악지대에서 은밀하게 한 남자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남자의 죄라면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 유대 국가의 독립을 이루겠다고 조직된 열심당이라는 집단에서 잔인한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친구에게 얘기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남자가 얘기 중 그 열심당의 베일에 가려진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둠에 가려진 이 악랄한 범죄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그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라바라고 부르는 이 남자는 매서운 눈빛으로 공포에 질린 채 참수당하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턱을 잡아당겨 눈을 마주치고는 유대민족의 배신자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라바는 만족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던져져 있는 누군가의 겉옷에 피 묻은 칼을 닦았습니다. 열심당의 대장인 그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0: 그래서 알아. 자네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여기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1: 예? 여기서요?
0: 안 될 게 뭐가 있어. 눈이 어떤 사람도 없고 혹시 날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하는 얘기를 엿듣진 못할 테고.
1: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0: 아, 그냥 말해보라니까. 자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말을 좀 확보할 수 있겠나?
1: 제가 알기론.
0: 말 훔쳐온 적 있어?
1: 그게요. 있습니다.
0: 좋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딘가를 갈 텐데 자네가 들키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쓸만한 물건들을 좀 가지고 나올 수 있겠나?
1: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뭐?
1: 제가 아는 사람들 집에서도 물건을 훔치게 될까요?
0: 난 훔친다고 말한 적 없네. 다만 같이 나누어서 쓰려는 거지. 우린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위해 기부를 받는 거라고. 왜? 무슨 불만 있나?
1: 아니요. 전 다만...
0: 이거 아무래도 알아차네와는 일 못하겠군. 미안하네.
1: 안 돼요. 잠깐만요. 저 할 수 있습니다.
0: 뭐 양심의 거리낌 같은 거 있나?
1: 없습니다.

0: 난 자네가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도 않을 거야.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자네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
1: 예, 알겠습니다.
0: 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해 본 적 있나?
1: 네, 한 번요. 전에 이웃집 양을 훔쳤다고 고소된 적이 있거든요.
0: 그래서 훔친 양은 잘 챙겼고?
1: 전 그 양 훔치지 않았어요.
0: 알았네, 알았어. 자, 그럼 이제...
1: 아, 나올! 정말이에요! 전 양을 훔치지 않았다고요.
0: 그럼. 그러면은 그때 말고 양을 훔쳐본 적은 있나?
1: 예, 저 하지만
0: 자네가 그때 그 양을 훔치지 않았다고 내가 믿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어쨌거나 자넨 양을 훔친 사람이잖아.
1: 그 양은 누군가가 죽여서 우물 속에 빠뜨린 거예요. 앙심을 품고 한 짓이라고요.
0: 그래서?
1: 전 아기를 가지고 뭘 훔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0: 오호, 그러시구먼. 어? 자넨 아주 선한 도둑이시구먼. 필요한 것만 훔치는.
1: 사실은
0: 그 일이 있었던 게 한 1년 전쯤 얘기지? 헤브론 근처였을 거라마.
1: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0: 그건 앙심을 품고 한 일이 아니라 그 양 주인에게 보내는 경고였어.
1: 그렇다면 그 범인이 바로...
0: 그래, 우리가 그랬지. 이보게 알았. 만약 내가 그런 임무를 자네한테 맡긴다면 어떻게 할 텐가?
1: 잘 모르겠습니다.
0: 요즘 돈 필요하지 않나 알았?
1: 필요합니다.
0: 만약 내가 자네한테 일을 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할 텐가?
1: 예, 할게요.
0: 좋아. 그럼 잘 결론이 났으니 이제 자네가 바라바를 만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줘야겠군.
1: 네? 제가 바라바를 만나야 하나요?
0: 당연히 만나봐야지. 바라바는 같이 일하는 사람 다 만나보길 원하거든.
1: 하지만 저는 열심당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 말...
0: 이 친구야. 오늘부로 자네는 열심당원이 된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네한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내가 맡기는 일은 무슨 일이든 잘 처리해내는 거야.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항상 사례는 두둑하게 챙겨주겠네. 됐나?
1: 저는...
0: 됐냐고?
1: 네, 알겠습니다.
0: 좋아, 아주 좋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알았. 우린 최고의 팀을 만들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자네는 상상도 못한 돈방석에 앉게 될 거야.
1: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럼 언제쯤...
0: 언제쯤 시작하게 되냐고? 아마 내일쯤?
1: 아니요. 제 말은 언제쯤 만나는 건지...
0: 바라봐.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거야. 어때? 신나지?
1: 아, 네. 아마도... 아,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난 열심 당원도 아니고 정치적 견해 같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데 난 그저 가난한 농부일 뿐이잖아. 아니지, 예전에 농부였고 이젠 그냥 평범한

도둑일 뿐이지. 게다가 잘 훔치지도 못한다고. 게다가 바라봐.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일 거야.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다니.

0: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1: 그냥 심부름.
0: 그래, 당연히 돈이 되는 심부름이겠지? 그치?
1: 마태, 근데 저 사람들 다 누구야?
0: 지금 막 지나가신 저분 보이니? 덩치 큰 사람하고 어깨 동무하고 가시는 분.
1: 저기 환하게 웃고 계신 분?
0: 그래, 맞아. 전에 저분 뵌 적 있니?
1: 아니, 방금 지나가실 때 날 보고 살짝 웃으시던데? 저분이 누구신데?
0: 저분은 예수님이야.
1: 누구?
0: 예수님.
1: 그럼 다른 사람들은?
0: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너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
1: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저기, 마태, 그럼 난 이만.
0: 알아. 예수님은 꼭 만나봐야 해. 지금 가자. 일단 만나 뵈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될 거야.
1: 그래, 고맙긴 한데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0: 알아. 근데 아주 잠깐이면 돼.
1: 잠깐만. 지금 가봐야 한다니까.
0: 미안해, 알아.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나도 이제 예수님 뒤쫓아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보자. 반가웠어.
1: 아니, 잠깐만, 마태. 생각해보니까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
0: 진짜?
1: 한번.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얘기 좀 해줄래?
0: 하나, 아마 너도 틀림없이 그분을 좋아할 거야. 그분은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야.
1: 아니, 대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0: 그분은 선생님이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시지.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1: 그분이 뭘 하신다고?
0: 그치,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분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셔. 전에 말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 근처에서 누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거든.
2: 좀도둑이었던 아랏은 최근 그 근방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연히 마태를 만나 그의 일행들과 시간을 보낸 아랏은 나사렛 출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마태의 말처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자신이 받은 임무를 떠올리게 되면서 마지못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3: 거기 누구요?
4: 접니다.
3: 알았.
4: 네.
3: 거기 있게. 어디 갔었나?
4: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3: 근데 지금 대체 몇 시야?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지 않나?
4: 마구간에 마가지가 없더라고요. 주인이 데리고 나갔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죠.
3: 그래서 망아지는 어디 있어?
4: 그런데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3: 됐어. 계획이 변경됐다. 큰 건이 있어. 따라와.
4: 그게 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3: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바라바가 들었다더군.
4: 에?
3: 왜 그래?
4: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3: 그래. 근데 왜?
4: 아니, 그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베다니에 계세요.
3: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4: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들었어요.
3: 제대로 말해!

0: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1: 저 사실 오늘 오후에 그분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0: 뭐라고? 어디서?
1: 예루살렘 근처 길에서요. 그분은 제자들하고 배 다니러 가셨어요.
0: 따라와. 계획을 다시 바꾸겠어.
1: 어디로 가는 건데요?
0: 바라바를 만나 가는 거야. 분명 이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할 거야. 혹시 자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 있나?
1: 저... 예, 사실...
0: 정말? 호호! 대단해. 좋아, 좋아. 그럼 자네, 우리가 그 선생님을 좀 뵐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나?
1: 아유, 그건 잘 모르겠어요.
2: 바라바! 바라바!
0: 바라바가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이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대단해. 바라봐!

0: 여긴 좀 춥군. 그건 그렇고 자네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1: 마테오.
0: 그렇군 그렇군. 그 친구도 그 선생님 제자라고 했지?
1: 예.
0: 좋아 좋아 좋아. 자네는 그냥 소개만 시켜주면 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알았지?
1: 예. 하지만 저...
0: 하지만 뭐?
1: 만약 예수님께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0: 그분이 왜 그러시겠어?
1: 전 단지...
0: 왜?
1: 그러니까 그게... 나홀은 열심 당원이고 그러니까...
0: 그게 뭐? 나사렛 선생님은 열심 당원하고는 말을 안 한대?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죄송해요.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저기 사원 계단에 앉아있네요.
0: 좋아. 기억하지? 내가 아까 한...
1: 네, 기억해요. 전 조용히 있을게요. 제 친구가 저기 있네요. 마태! 마태!
2: 알았! 너구나!
0: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해.
1: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2: 알았! 이렇게 또 보게 되니 좋은데?
1: 나도 그래, 마태. 자, 마태, 여기 이분은 나홀이라고?
2: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나홀이라고 하셨나요? 잠시만요. 혹시 그리옷에서 온 나홀벤 유발?
0: 그리옷? 난 그리옷이라는 곳은 가본 적도 없는데.
2: 분명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0: 마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잠깐 조용히 얘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
2: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저기 좀 앉을까요? 햇볕이 잘 드네요. 자, 그럼 말씀해 보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저희 선생님하고 관계된 일이겠죠?
0: 그렇다네. 괜찮으시다면 자네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하네만.
2: 선생님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0: 그분은 자네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조국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지. 그분은 자신의 삶을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셨어. 의롭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민족의 빛과 같은 분이시라네.
2: 혹시 그분이 제사장이신가요?
0: 절대 아니지. 그분은 종교 지배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오. 자네 선생님처럼 그분은 제사장들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시라고. 그분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모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하고 모두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2: 그럼 그분이

0: 왜 우리 예수님과 만나시려는 거죠?
1: 자네 선생님은 대중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그래서 우린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는데. 잠깐 말하다가 갑자기 어딜 가려고.
0: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군요, 나홀. 어디서 봤었는지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3년 전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사원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은 열심당이고 당신이 말하는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그 무자비한 바라봐죠.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1: 마태! 잠깐 기다려! 자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나?
2: 아, 나홀.
1: 군중들이 우리 편일 때 우리가 뭉쳐야만 한다고.
0: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1: 하지만 우린 결국 서로 얻고자 하는 게 같아. 결국 목표가 같단 말이야.
0: 아니요, 나홀. 우린 서로 달라요. 당신의 열심당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죠. 우리 동족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온화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 누구도 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알아?
2: 아?
0: 내가 너라면 말이야.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것 같다.
2: 아, 마태, 나...
1: 이게
2: 난
1: 끝이 아니야, 마태! 어쨌든 우리 선생님은 네 선생님을 만났을 테니까! 그리고 더러운 로마의 개들로 가득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고.
2: 아,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나홀.
1: 내 말 똑똑히 들어, 마태. 그게 바로 우리 운명이라고.
3: 아니, 마태, 무슨 일 있어?
0: 아니야, 베드로. 아, 여기 이쪽은 내 친구인데 이제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어.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죠, 나홀.
1: 다음에 다시 오겠네, 마태. 내 말 잘 기억해두게. 이게 끝이 아니야.
2: 죄송해요, 나홀. 아, 이제 어떡하죠?
1: 일단은 망아지가 필요해. 알아? 우선 망아지를 구해서 캠프로 가져와. 로마 놈들하고 전투가 시작될 거야. 이 온화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나사렛 선생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순 없지.
4: 불쌍한 아랏. 그는 친구도 부모도 없어 아무런 지원이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남기 위해 좀도둑이 됐죠. 상황은 더 나빠져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로마군에 점령당한 땅을 되찾는 일에만 열중하는 범죄자들 무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랏은 이때까지도 자신에게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랏은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한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바로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0: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그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 헤매며 찾아 기뻐하며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3번째 시간,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친구들. 출연 서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명은 발현된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비처럼 하나님을 만난 바울, 또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요셉, 모두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명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꿀이 달다고 설명해 봤자 한번 맛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밤 그 선하심을 맛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루클리어트 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들으셨습니다.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읽었고 근데 아는 것과 맛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본다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어떤 건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라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즉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한 입 먹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선을 행하면서,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코디 커런스의 From Foundation,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맛을 본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맞을까? 망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기대해도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번 실망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확신이 아닐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오래부의 서로의 곁이 되어.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왕은 큰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요리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저보단 식료품점 주인에게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식료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정 가져다만 팔았는 걸요. 진짜 공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농부마저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기만 하는 농부입니다.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이루는 모든 일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주옥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왕이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고 근데 서로의 공이 안 오고 결론적으로는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농부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사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 그 동방송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소하게 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고요. 또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았던 동역자들도 참 기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부흥사고요.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감사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찬양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 들썩.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두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감사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제목의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의 큰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피제르.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날 내가 여기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기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산골짜기이든 강가든 바위 틈 사이든 자갈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꽃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기에 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꽃을 닮은 듯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로 달빛 가스펠 오늘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영주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선의 소풍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원드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혜산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TG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여전히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동생이 억류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2: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일단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의 문제죠. 생사 확인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도 쓰고 또 유엔 인권 북한 거기 삶을 보고하는데도 편지도 전하고 또 오늘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은 닫혀 있으니까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게 되고 그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됐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속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자 접촉 제의도 거부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 냉전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탈냉전 시대에는 서로가 대화,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다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대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우뚝 서 있단 말입니다. 대북 간, 대남 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0: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 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동생을 기다려온 김정삼 씨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로 꼽습니다.
1: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동생이 석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고.
0: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북한은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김학송 선교사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안겼던 셈입니다.
4: 경외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
0: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북한은 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북한에 1년여 억류됐다 극적으로 송환된 김학송 선교사도 북한의 이런 속사정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5: 북한에서는 저 책방 이유는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추리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그렇고 북한 체포단 중에서는 외국인은 다 재판받았습니다. 유독 저하고 김상덕 교수가 재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1차 회담의 어떤 인질로

0: 밖에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1: 이는 이른바 인질외교로 불리는 전술이라고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말합니다.
2: 인질외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이 억류화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외교관계 없더라도 관계가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화라든가 교섭을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반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1: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방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북 경제 지원을 제한하며 북한 억류 국민을 석방시킨 미국 정부의 전례는 더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 로라린과 유나리를 자신의 전세기에 태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세 가지 석방 조건을 제시했다고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전합니다.
3: 북한 당국이 유나리 로라링 두 기자를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admit, 그리고 공식 사과라는 apology, 그리고 사면을 부탁하라는 amnesty, 그래서 이 3A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위급을 파견하는 임무를 북한의 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동상이몽으로 남아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4: 북한과의 어떤 외교 의전에서 격식이나 맞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굽히고 직접 뭐 클린턴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자국민을 송환해온 관행을 만들었고, 북한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굽혔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는 뭐 양측이 동상이몽이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민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1: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뒤 석방된 케네스베 선교사의 경우 미국의 자국민 송환 우선 원칙을 북한이 인질 외교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베 선교사입니다.
5: 저에게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가장 높은 죄를 대명으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특별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라는 데를 가게 됐고요. 교화소를 가게 되면서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와서 왜 미국 정부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해결이 될것 같다는 뉘앙스와 힌트를 많이 줬죠.
1: 북한이 그를 억류한 것은 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는 2010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해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세관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가 전복 음모죄였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0: 협박했습니다.
1: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되면 나가서 쏴 죽이겠다, 뭐 목을 잘라서 버리겠다, 뭐 여러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어렵게 진행, 여기 있지도 못하고 아마 어디 교과서 같은 데 가서 더 힘든 환경에 놓아질 거니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말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다시 써서 시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죠.
0: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735일 만에 북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 임현수 목사도 캐나다의 총리가 보낸 14명의 특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송환된 바 있습니다.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협상에 여러 차례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이들 두 나라의 송환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북한의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
0: 남성욱 교수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4: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지도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0: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을 적극 활용한 부분 또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의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말합니다.
5: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제3국인 스웨덴이 가서 접견을 했거든요. 문제는 없냐, 건강은 어떠냐. 용사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북한하고 미국 간의 외교관계, 용사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3국인 스웨덴이 대신 가서 이제 접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미국의 특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지만
0: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캠페인과 마라톤,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억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억류자 송환 촉구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1: 사람들이 기도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서명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change.org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구명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7만 7천 명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돌아왔던 그 해에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케네스 베이는 풀려나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표를 당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0: 자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익 대표국의 노력 그리고 자국민이 송환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여론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송 선교사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합니다.
6: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정구, 김국기, 최충길, 장문서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도 알아.

0: 말입니다. 참그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 왜좀 살아나왔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북한 감옥에 경험해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힘든 거야. 감옥에 먹는 건더 말할 것도 없고 쌀밥은 쌀밥인데 알아볼 정도 없이 까만까만 곰팡이나 냄새 나고 배 속에 회충이 다 생기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24시간 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눈 잠, 벌레들이 막, 정말 머리고루 여기 얼굴에 막, 그 들어오고, 막 귀구멍도 들어가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샤워를 안 시켜요. 모욕을. 그러니까 원병은 나올 때 이미 정신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속에서 정신 붕괴 안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있는 것이 참, 내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나왔던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1: 이런 열악한 북한 교화소에서 이미 순교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북한에 납치됐던 꽃제비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김동식 목사. 본인도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영길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배드로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2: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이 됐을 당시에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취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음식 드시기를 또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몇백 명의 납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강제 납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죠.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공정한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김동식 목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3: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4: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직 속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과 함께
1: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북한 억류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희석 박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5: 누차 이런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고위 관리들이 납북자나 이제 억류자 가족분들, 군포로 가족분들이 계속 이제 면담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진전이고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랄까 우리 정부가 이분들이 잊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이런 억류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그냥 이제 묻고 가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이 되고.
1: 억류자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해법 모색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5: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시하도 그만이에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0: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던가 특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그 송환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고 억압, 고통 이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이 전부 다 억류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아직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전체 2,500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가까워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억압의 고통의 멍에를 헐겁게 해주려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처참히 짓밟힌 채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혀있는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마음이 가닿는다면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눌린 그 땅에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생명과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우미 트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먼전 20기에 맞먹는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허용한다며 이후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전면 단속하자 생계까지 막고 있다며 현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농촌에 심각한

독특한 생계난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99.5%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300% 이상 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7년에서 12년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오는 2040년까지 원전 20기에 맞먹는 27.7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필요한 전력 15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은 0.01초만 정전돼도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을 먼저 완공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 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며 이후에는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운항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 만큼 통항 방식과 절차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며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고 이란산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북한군 포로 존재설에 대해서는 현재 포로는 두 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송, 첨단 제조, 건설, 디지털 기술,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냉매 규제와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 외벽 훼손 규제 등으로 일반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유럽에서는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대프랑스 에어컨 수출은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이디와 그리,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유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웨덴과 벨기에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판매 호조를 계기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방의 과잉 생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안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기존처럼 시민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연방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군인 가족이 장마당에서 노점을 운영하거나 밀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금지하고 이들을 가족 소대와 가족 지도 생활과의 관리 아래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군관인 남편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정치부 회의에 회부하거나 철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군관 아내들이 만든 밀주와 국가보급용 비누를 판매한 사실에 적발돼 물품과 현금을 모두 몰수하고 무상 거주지 추방 대상에 올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전략물자를 장마당에 팔아넘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군인 가족들은 배급만으로는 식량과 생필품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사와 부업까지 막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지에서는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장사까지 막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약 1년 전 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과 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고 쌀 한

돌도 남아 있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받은 식량으로 빚을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채무 부담까지 커져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을 반동적인 행위로 취급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국가가 걷어가는 식량 부담을 줄이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양덕 19도, 자성과 강계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강계 27도, 양덕과 자성이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비 소식이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8도, 장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북청과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고성 19도, 성진 18도, 무산 1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26도, 청진 24도, 북청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89.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곤고, 환난,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두 곡의 연속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알란테 저널이 기자가 1,000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달러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스며든 땅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한 장이 속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올려드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이 말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전도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고백처럼요.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고향의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조성문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 합창단 버전의 찬양으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이 모든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의 결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이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 드리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구하면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그 눈물을 구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남편들이 손 달구지를 씽씽 끌고 지나갈 때면 내 팔

일자를 한탄하며 퍼질러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평양에 군대 보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다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의 거리로 본다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 거리를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 끝에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의 키는 총대의 길만 하였고 못 먹어 삐죽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어린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40세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지워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리에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은커녕 완연한 패잔병의 모습이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쪽 다리는 모내기 동원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충성! 하면서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는 아들의 손을 확 부딪히고 그 꼴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보와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의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견딜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는 90%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족의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자식이다 보니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여 중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대한 일을 도맡아 하고 근무는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알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두어 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 곤란한 고기를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서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기간에 얻은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겪은 아픔은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만의 남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조국에 바치고 몸에 기름기가 쑥 빠진 채 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

0: 세대가 묵묵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의 배신감이 들면서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저 메마른 땅,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대신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의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0: 세태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혀서 목베음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깎은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나타냈던 교환종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영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가지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로 삼아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대전과 광주,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19도, 청진이 18도, 강계가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포항이 30도, 함흥과 춘천이 29도, 평양과 개성, 강릉,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목포가 27도, 신의주와 부산, 여수가 26도,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 중 한 구절인데요. 남과 북의 각각의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참 진리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자유의 그 이상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6장, 새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합찬송가 46장, 새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천중앙감리교회 김종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경계와 여러 가지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과 섬김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현상과 상황과 배경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적인 샬롬, 평화와 소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는 시련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새벽을 깨워 기도와 말씀 앞에 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극심한 시련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삶이 너무나 엉망이라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정말로 은혜 받고 예배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예배는 어떤 조건이 완벽할 때 드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사방이 꽉 막힌 시련의 한복판,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거칠고도 아름다운 시련의 피는 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명의 인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화려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만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단 세 줄로 요약하실 때 그들의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를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이 많아 늙고 눈이 어두워지고 죽음을 직면한 결정적인 시련과 한계의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믿음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시련을 뚫고

예배의 꽃을 피워냈는지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새 족장의 삶을 뒤흔든 시련의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겪은 시련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고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의 시련은 노쇠함과 가정 내의 영적 분별력 상실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합니다. 나이가 많아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작은 아들이 짜고 자신을 속이는 엉망진창이 된 가정, 배신감과 살기 어린 갈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시련은 험악한 세월과 끝없는 상실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타향에서 20년 넘게 종살이를 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냈으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수십 년간 피 맺힌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극심한 기권으로 전 재산을 잃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와야 했던 그야말로 상처와 상실감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셋째로 요셉의 시련은 억울한 고난과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비록 총리가 되어 세상의 정점에 섰지만 그에게 남은 마지막 시련은 죽음이었습니다. 자칫 후손들이 화려한 애굽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나중에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혼자 덩그러니 애굽에 남겨질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지막 시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처한 고통의 모양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이 시련의 정점에서 보여준 행동은 단 하나,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포착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서 축복하고 경배하고 유언을 남긴 행위의 본질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 즉 예배입니다. 이삭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이삭은 속아서 축복한 것을 알았을 때 분노하는 대신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심히 크게 떨며 그가 축복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인정합니다. 내 뜻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함을 깨닫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예배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경배였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침상 머리에 힘을 내어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약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 평생 자신을 지탱해 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지라도 평생을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마지막 숨을 쥐어 짜내어 예배한 것입니다. 요셉의 예배는 미래를 맡기는 언약의 예배였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50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해골이 될지라도

0: 내 유해는 예배의 땅인 가나안에 묻힐 것이라는 이 강력한 유언은 눈앞의 제국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며 미래를 온전히 맡긴 선포적 예배였습니다. 그럼 예배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삭이 인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을 때 파탄 직전의 가정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상적으로 계승되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위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절망의 침상 위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의 예언적 축복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으며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승리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요셉이 죽음 앞에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외친 선포적 예배는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출애굽행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위대한 영적 힘장이 되었으며 마침내 출애굽의 날 모세가 진짜로 요셉의 유해를 메고 나오는 위대한 역사의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의 예배는 가정을 치료했고 야곱의 예배는 험악한 세월을 영광으로 바꾸었으며 요셉의 예배는 민족을 살려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예배의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경제적인 결핍, 깨어진 인간관계, 건강의 적신호나 자녀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피눈물을 흘리며 예배의 꽃을 피워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며 거친 광야의 기적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배의 능력으로 어떤 시련이든 능력히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는 시련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통합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성공의 소식이 아닌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는 첫째, 사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났으니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습 자체는 참 귀합니다. 아이마스에게는 열정이 있고 왕을 향한 충성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전쟁은 이겼으나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반역은 끝났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원수는 패했지만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20절의 요압이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요압도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기에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하며 정답부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먼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상대가 왜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21절에 결국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 노예였기에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에 크게 얽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은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실을 말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답부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둘째, 좋은 소식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 아이마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요압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마스는 계속 간청합니다. 결국 23절에서 요압이 허락하자 아이마스는 들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구원의 소식은 아니었어요. 24절부터 보면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의 책임이 결국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요압의 성격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지켰을지 혹시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을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27절에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지요. 참 아름다운 평가예요. 다윗은 아이마하스를 신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는 보통 취업 소식, 승진 소식, 결혼 소식, 합격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소식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 곧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 같고 손해 같고 눈물 나는 사건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곧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건을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내 열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요?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 말씀으로 먼저 해석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진정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이마스처럼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서 상을 얻고자 한 저의 모습과 좋은 사람을 보며 좋은 소식을 기대한 마음이 제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처음 교제하게 된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았죠. 저는 이를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23절에 아이마스처럼 다름질하여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후 전 남자친구는 수차례 더 많은 지원을

0: 결혼을 요구했고 결국 부모님의 권면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는 불신결혼으로 나아가던 저를 막아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또한 결혼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며 분별 없이 관계에 임한 제 모습과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구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였죠. 최근에는 10여 년전 알았던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소개팅을 제안하셨어요. 그분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미처 알지 못한 그 이면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며 어느새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 안에 공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좋은 소식은 공평한 소식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처럼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소식만 좋은 소식이라 여기고 힘든 사건은 나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거절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마하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의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던 아이마하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의 아픔보다 내 열심을 앞세우고 공감하기보다 정답을 말하려 하며 상대의 마음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을 전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형통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먼저 큐티책을 펴게 하시고 사건보다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시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먼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압살롬의 구원을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족과 자녀와 공동체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4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많이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미소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99년 홍콩의 5성급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영진이 다급하게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미소였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협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자 노 스마일 파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일정대로 출근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미소가 사라지자 불쾌감을 느낀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일했고 억지로 미소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다시 미소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한 미소에는 천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짓는 미소의 가치가 저렇게 크다면 주님을 만난 참된 행복으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크리스천이 짓는 미소에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강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머금은 미소가 지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11장 4절을 본문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고린도서 11장 4절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끝부분에 사실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도 된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두었던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와 당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필두로 유럽에까지 아니 저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소위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약 50년에서 52년,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전체 길이가 약 2년인데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고 문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으며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정말 처참하게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성적 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갖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고 바울이 천거함에 출제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들의 업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천막 만드는 텐트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천막 짓는 사람으로 업이 같으므로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도 감사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바울의 선교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고린도는 2차 전도행 전체 2년 가운데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불과 3주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아니 어떤 도시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나간 데 비한다면 1년 6개월의 기나긴 세월 그것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은 회당 곁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요새로 말하면 율법학교 교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 율법학교 모든 가족들, 교장의 모든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성 중에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아.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수원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내에 파고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교회 내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린도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드려져야만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의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문란은 참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가 이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송사의 문제가 성도들끼리 법정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문제,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일들, 이게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뿐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들을 받은 대로 잘 선용하지 못하여 은사 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바울이 자세하게 은사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세 번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없어진 편지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나타나는데 그건 말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쓴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 13권의 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까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밖에 뿐입니다.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16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없어진 편지는 몇 장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편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편지만 해도 모두 29장에 있는 기나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영의 역사를 너희가 잘도 영합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영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서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세기 위하여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성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세계적인 다양한 풍습과 문화, 언어, 생각, 태도, 관습, 각양각색의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몰려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있을 때에는 없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이상한 사상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우상 숭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문제는 그 다양성, 각양각색의 특징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받은 교육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풍세, 모든 게 다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교회에 용납되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것이 아닌 틀린 것은 교회 안에 되지 않는다는 것. 단순한 차이, 기호의 차이, 호불호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윤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의롭지 않은 불의, 정의가 아닌 정도가 아닌 탈선,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용납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느릴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할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셀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다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할 때, 각자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 그때 얼마든지 다양성이 용납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를 때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 영역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뿐 틀린,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같지 않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원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규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절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하면 다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정답을 갖고 있는 수학 문제에 그 정답이 1일 때 정답을 안 쓰고 0.99999999999 틀린 게 0.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0.0000001밖에 안 다른데 그게 뭘 맞아요, 맞기는? 틀리지. 틀려요, 그죠? 아니,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취향, 생각, 가치관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없다는 생각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면 다르지만 용납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화합하여 일치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자체가 눈, 코, 입, 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입이 눈 보고 너는 맨날 보기만 하지 음식도 입에 못 들어가 입에 눈에 못 넣잖아. 뭐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보려고 뇌를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보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자꾸 쳐넣으면 어떡하냐. 입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있을 때 그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일치의 조화, 방금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불법이야, 다르면 이단이야, 다르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아, 나는 저 돌덩이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폭넓은 게 가슴 넓은 거예요? 안 돼. 돌덩이 믿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왜? 절대 기준이 말씀입니다. 이 가게 못 가면 저 가게, 가게는 슈퍼마켓은 이 슈퍼마켓 아니면 저 슈퍼마켓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아멘.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걸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적 차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더 강렬한 믿음도, 더 큰 헌신도, 더 큰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들 예수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영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고 영이 아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은 안 돼. 귀신의 영은 안 돼. 아무리 힘이 세도 악한 영은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불일치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인생의 가장 결정인 영생의 문제 해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쁜 여자, 이쁜 여자라도 안 돼요. 멋진 남, 아우, 멋진 남자라도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가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0: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내가 네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 없어. 6장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은 옳은 교훈이 아니라는 거. 다양함, 다양성의 일치를 잘 품어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특성,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3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참 좋다. 참 보석 같다. 귀하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글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내 삶을 바꾼 최고의 용서. 또 미움을 사랑으로 덮는 법.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썼지? 라고 봤더니 그 작성자 프로필 아이디. 아이디가 이거였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아이디 복수는 나의 것.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아이디가 복수는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의 감동이 단숨에 깨져버리죠? 또 예전 일인데 치유를 돕는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 위로, 회복 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좋잖아요. 그런데 글쓴이의 아이디가 방관자였습니다. 방관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탁 틀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좋은 아침입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프로그램 이름이 오늘도 영끌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성공의 법칙 1%의 야망 뒷담화 플레이리스트 본능대로 삽시다. 이런 제목이라면 아무리 찬양과 말씀이 나와도 주파수를 잘못 맞춰나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시겠죠? 의심하실 거예요. 아이디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죠. 이름과 삶이 다르면 우리는 깊은 불협화음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명예롭고 빛나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바로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파선교사란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디가 진짜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이 아침 임할 줄 믿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의

아이디는 무엇인지. 예. 참 우리의 그 아이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디 있단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그 이름 의미처럼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요. 전파 선교사, 그 이름처럼 전파를, 이 복음 전파를 함께 전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이란 이 7월 3일 금요일 아침 새하얀 도화지 위에 여러분이 주신,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에 걸맞은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극동방송을 이 듣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원하고 축복하고 우리 지부장님들 귀하십니다.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인문학 문자 주시고요. 우리 수요일에 우리 선교지 갔었잖아요. 멕시코 과달라 우리 선교사님 인터뷰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다음 주간 여러분 서머 스페셜인데요. 서머 스페셜 전에 마지막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국악자 홍양표 박사.
1: 자, 복된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못보셨다. 고래사냥 이야기 기억하시죠?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찬양 듣고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인간 수업 시간도 같이 하고요. 자, 지금 피아워십의 주가 일하시네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저는 오늘 아침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연약함이 묻어날 때,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또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예롭고 빛나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찬양 흐르는 동안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이 아침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홍양풀 박사님 만나보시죠.

0: 을 부르시니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할렐루야. 자, 박사님 참 이 여러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네. 지난주 저희가 함께 했고요. 네. 4주간에 이제 걸쳐서 네. 오늘까지 네. 여러 중독의 증상, 특별히 도박에 빠진 우리 자녀들, 여러 참, 이렇게 좀 빠져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네. 네. 네. 이렇게 경제 교육도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저희가 마음을 나눴는데요.
1: 네.
0: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 시간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1: 네.
0: 오늘 따뜻한 사랑, 네. 따뜻한 손길, 포옹으로 그 정서적 안전기지로 네, 네. 만들어주면서
1: 네.
0: 오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네. 물질적인 유혹과 중독에서 네.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1: 네.
0: 맞나요, 박사님?
1: 네,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 좀 무거웠죠.
0: 예.
1: 네, 시작이 좀 무거웠는데 마지막은 좀 따뜻하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0: 네.
1: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마음 둘 곳 있는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0: 아. 야, 이게 큰 주제네요.
1: 네.
0: 마음 둘 곳 있는 자녀들은
1: 흔들리지 않는다.
0: 친구들이 막 도박을 해도
1: 그렇죠.
0: 친구들이 뭘 벌었다고
1: 그렇죠.
0: 해도 혹시나 친구들이 뭘 하고 있어도
1: 그렇죠.
0: 우리 아이만큼은
1: 흔들리지
0: 마음
1: 않죠.
0: 마음 둘 곳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그러는데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은 방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한 3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0: 초등학교.
1: 네, 초등학교 애들이 저 되게 슬퍼요.
0: 오.
1: 왜 이렇게 슬퍼? 그러면 엄마 때문에요.
0: 어.
1: 왜 엄마 때문에? 엄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요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요. 제 말을 안 믿어주고요. 제가 엄마가 뭘 물어보고 말을 하면요 그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저 좀 되게 슬퍼요. 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지금 슬퍼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아, 그 자리에서도?
1: 네.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 이제 눈물을 뚝 흘려요. 엄마가 저번에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내 말 안 믿어줬고 동생 말만 믿어줬고 또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고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러면 엄마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는 마음 둘 곳이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

0: 어릴 때부터. 그럼 얘는 그때부터 마음 들 곳을 찾아야 돼요. 어. 그런 애들이 이제 즉 행복을 따뜻함을 없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바깥에서 조그만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1: 마음 둘 곳이
0: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 가정에서 마음 둘 곳이 있는 애들은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어디로 갈까요?
1: 집으로 가야죠.
0: 집에 가야죠. 마음 둘 곳이 없는 애들은 집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가깝해요. 이제
2: 나가야 돼요.
0: 되게 청소년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안 집에 안 들어와요. 돌아다니는데 내가 너 뭐 하고 돌아다니니? 그러면 그냥 뭐 시장이고 밖에 돌아다녀요. 왜 집에 안 있어?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 뭐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소통이 닫히면 우울이 오거든요.
1: 예.
0: 그 얘는 그냥 세상과 눈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가서 물건 보고 어.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친구도 별로 없어요. 집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학교도 마음을 못 둬요. 공부를 못 하니까 학교는 잘하는 애들 위주니까 마음이 둘 곳이 없고 집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둘이 뭐 하고 다니나 보면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을 그냥 동네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배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는 애 만나서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목적은 뭐냐? 배회예요. 어. 그러다가 어떤 오빠가 만났는데 오빠가 너 진짜 이쁘다. 오빠 나 진짜 이뻐? 이제 관심을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애들은 위험한 거예요. 얘가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어디서든 자기를 알아두고 마음 둘 곳이 생기면 거기가 함정인 거 알면서 빠집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처음 단계, 전 단계는 뭐냐? 방황을 해요. 그냥 방황을, 처음엔 방황해요.
1: 그 방황의 전조 증상이 혹시 있어요?
0: 네. 방황의 전조되면 집에 있으면 갑갑해요. 그 아... 갑갑한 이유가, 아, 엄마 또 시작이다. 난 엄마만 보면 갑갑해. 어렸을 때 나 엄마 슬퍼. 엄마 때문에 슬퍼. 이게 시작이에요. 어... 근데 그때는 엄마들이 피식 웃고 말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시작이, 전 알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가 집에 오면, 그냥 가까워. 집에는 야, 네 방이 없냐? 집에 뭐 핸드폰이 없냐? 왜 집에 오면 너는 나가려고만 그렇게 집을 나가려고 그래? 그럼 아이는요, 그냥 집에 오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럼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 이상한 애들 만나고, 근데 걔들 뭐 하나하나 착해요. 그런 애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 한번 펴볼까? 그래서 흡연을 하는 거고, 술 한잔 먹어볼까? 기분 좋고 스트레스 풀리니까, 야,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마시는구나.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담배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철저하게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상담 30년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했지만 뭘 잘해줬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제가 뭘 잘해줬는데요?
1: 그래, 뭘 잘해줬냐?
0: 예, 네. 물질이잖아요.
1: 나 해줬다.
0: 예, 네.
1: 학원 다니게 해줬고
0: 하고 싶은 거 다 뭐 해줬잖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잖아. 뭐가 불만인데? 하고 싶은 걸 다 해줬어요. 엄마가 하란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내가 너를 애들한테 뭐 소풍을 한번 했냐, 학원을 한번 해줬냐,
1: 그렇죠.
0: 가방을 안 사줬냐, 네 사달라는 뭘 안 사줬냐,
1: 여행비를 안 줬냐, 뭐 했냐.
0: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마음이요. 마음 못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마음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이었잖아요. 마음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일방적인 마음을 주면서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그거를 너한테 다 해줬잖아. 넌 뭐가 부족해? 도대체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래요. 어머니 마음은 못 줬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이뻐하는데 일방적이잖아요. 얘한테 물어봐요. 엄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1: 답답하다.
0: 엄마가 있으면 집에 나가고 싶대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투자한 거죠. 잘못 투자. 아까 우리 전 시간 얘기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걸로 다 하고 나는 너 그거 해주느냐고 직장 다니냐고 이렇게 고생을 그렇죠. 했는데 너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돈 벌었는데 얘가 엄마 누가 내가 이거 해달랬어? 나는 엄마가 필요했어. 엄마 내가 마음 둘 곳 있는 엄마가 필요했지. 그 돈 갖고 빙빙빙 학원 들고 돈 용돈 더 많이 받아서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 정서적 교감.
0: 그렇죠.
1: 마음 그러면. 둘 곳이 있는 것. 그 교감은 참 저는 모르겠어요.

0: 박사님, 네. 제가 참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네. 야, 이거 참, 뭘 잘하고 싶은데.
1: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될 때는 그냥 안아줘라. 예? 네? 안아줘도
0: 유일하게 하면
1: 이게 문제가 있다.
0: 박사님,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네. 아침에. 네. 네. 전 출근하기 전에 네. 무조건 깨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터치.
1: 네. 이제 터치하고 기도하고 터치 기도. 이제는 안아줘야
0: 돼요. 안아줘야 돼요. 네. 아.
1: 안아주는 것도 하나의 대화인데요. 뭐 그렇지. 애들이 시장 이거 보고 다면서 이게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안아주고 소통인데 남자 특히 남자는 그렇잖아. 꼭 안아주면서 네. 아빠가 너 믿어. 어. 자, 이거 딱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일러요. 어. 저희 아들을. 어. 혼내줘라. 얘 지금 막 뭐라고 해요.
0: 그렇지.
1: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해요. 아빠 너 믿어. 아. 그럼 집사람이 맨날 말, 지금 혼집 내지 맨날 믿는다고 그래다 발등 찍힌다고 막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잘못된 혼을 내면 얘는 주눅 들어있는데 어떻게
0: 그렇지.
1: 하겠어요? 괜찮아. 아빠는 너 믿어. 어. 그러고 그냥 딱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속에서 막 열불이 솟죠. 그래도 항상 내게 한 말은 아빠는 너 믿어. 왜?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어.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항상 냅둬. 걔는 지가 알아서 냅둬. 이렇게 늘 했거든요. 제가 알아서 못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0: 그럼에도
1: 쟤는 지가 알아서 할 놈이야. 냅둬. 할 아. 놈이야. 냅둬. 그걸 저는 말을 좀 세련되게 바꿔서 아빠는 너 믿어.
0: 믿어.
1: 이렇게 바꿨다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참 든든했었고 그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이 마음 들 곳을 찾는 것이 이 돈의 중독, 물질의 중독, 네. 그리고 여러 중독의 여러 유혹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남는 정말 최고의 또 비법으로 들리네요.
1: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마음 들 곳 없다가 거기에 도파민이 탁 나오니까 거기다 온
0: 그렇죠.
1: 마음을 뺏기고
0: 맞아요.
1: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다가 갑자기 요즘에 주식이 오르니까 마음
0: 오, 생겼다.
1: 꽃이 여기 생긴 아. 거야. 그냥 여기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따는 사람이 많아요. 잃는 사람이 많아요.
0: 그렇죠. 또 이제 또
1: 지금은
0: 올라가니까.
1: 그러니까 지금은 막 여기에 마음 들 곳이 없다가 직장에서도 힘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한 달 내 버는 돈이 누구 본 게 어디서 막 벌거든요.
0: 아.
1: 마음 들 곳을 찾은 거야. 마음 들 곳 찾았어. 그래서 부부도 그래요. 위기의 부부, 대화가 잘 안 되는 위기에 마음 서로 두지 못한 이 부부 보면은 이 부부들이 되게 중독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정말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 부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아이가 아빠 나 오늘 학교도 힘들었어. 아빠 친구하고 이랬어. 엄마 나 이랬어라고 하는 애가 부모 몰래 무슨 뭐 도박 중독을 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애들이에요. 부모는 애가 도박을 하잖아요. 벌써 눈빛 보면 딱 알아요.
0: 다르죠.
1: 근데 이 눈빛을 놓쳤으니까 중독될 때까지 못 찾은 거예요. 아까 전조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보고 얘가 좀 문제가 있네. 금방 찾죠. 나도 이미 여기에 빠져 있는데 어디 애를 봐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나중에 애가 문제 생겨서 돈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애가 중독에. 인제 찾아내요. 그건 부모 탓이죠.
0: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마음의 결국 마음의 빈자리 없게 여러분이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메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 수업 오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지난주 영상들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2133님께서 수수께끼 풀듯 풀는 그런 시간. 6328님, 마음들 곳 없는 자녀를 만들지 말자. 예, 응원합니다. 처음 문자 주신 우리 5219님, 인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0077, 5219, 628.

89-3740-3549 또 79706153님 아,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새가족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 수업 영상 공유 받으셨으면 그 전 영상도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4267님이 기도 요청하셨어요. 잠시 후 우리 딸의 수술이 있는데 보호자 한 명 아내를 병원에 내려주고 저는 지금 출근하는 길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기도 요청이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우리 4267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또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1011님 조금 전 방송 중에 링크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셔야 오늘 인간 수업 영상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7306 정말 쪽집게 엄마 과외 수업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찔립니다 라고 하셨고 1888님도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인간 수업 감사해요. 4907님 시간 있을 때 꼭 들어봐. 예, 문자 잘못 왔습니다. 응원해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도 인간 수업도 공유하시면서 또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함께 찬양하면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레즈비언 교수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0: 두 성별의 구별을 파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타고난 성별대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분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에 영향을 받은 서구 일부에서는 이미 남녀 구별을 없앤 중성적 단어로의 전환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소년, 소녀 등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단어 대신 그냥 학생들이라고만 표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엄마, 아빠라는 단어 대신 남녀 구별 없이 부모 1, 부모 2라고 통신문에 표기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흐리는 그릇된 문화에 젖지 않고 말씀대로 성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1: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 하가는 크게 여섯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데요. 첫째, 말씀을 묵상하다. 둘째, 작게 읊조리다. 셋째, 신음하다, 슬퍼하다. 넷째, 깊이 생각하다. 다섯째, 계획하다, 계략을 세우다. 여섯째,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묵상이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의 형통한 삶이자 말씀을 읊조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반추이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는 회개와 반성이며 말과 행동에 앞서 말씀에 기대어 깊이 생각하는 태도이고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앞에 놓인 인생을 세워가는 계획이며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경계입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이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플레이트워십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026년 7월 3일 금요일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이 오프닝에서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묵상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섯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묵상의 의미, 또 내가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게 읊조리나이다 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할 때 슬퍼하다, 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할 때 깊이 생각하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계획하다, 계략을 세우다, 이사야 31장에 묘사된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다. 총 6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저는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굉장히 새롭고 또 강하게 와닿았는데요. 말씀을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때만이 방금 함께 나눈 찬양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만나라고 출첵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샵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해주세요. 또 혹시 큐티인 큐티 7월분 책이 조금 남았습니다. 뒤늦게 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또 7월 한 달을 세워가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또 다음 주부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썸머 스페셜과 함께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방법을 안내받길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검색이 어렵습니다, 저는 바로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필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저는 필사 노트를 받진 못했지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놓았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블로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사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갓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리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명식과 남궁성옥의 음성으로 헤븐 메들리 함께했습니다. 38127730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1237-0691-9140-9507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8905-8958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와 1237번님 늘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극

방송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메시지 보냅니다. 라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7657번님 안녕하세요. 딸이 직장에서 좀 힘들고 지쳐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을까요? 외로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 기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저도 함께 짧게나마 기도 한 줄 보탰습니다. 8855번님 찬송과 필사노트 잘 받았습니다.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각자 신청해서 또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올 여름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썸머 스페셜과 함께 31일 찬송과 필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5668번님 또 문자 뒷번호 2000번님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두 분은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네, 제가 조금 민망해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제일교회 이현철 장로님, 3329번님, 송남종 집사님, 백인자 권사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7443번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한 주가 훅 지나갔네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더 소중히 열심히 살아내야겠습니다. 5226번님, 비가 내려 습하지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갓모닝이기에 이 습함도 성령의 은혜로 촉촉한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죠. 기상예보를 보니까 내일까지는 그래도 비가 내리진 않는 걸로 저는 뉴스를 확인했고요. 어쨌든 장마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이 습해지거나 눅눅해지지 않도록 우리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사수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1분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됩니다.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상세한 내용 알기 원하시는 분은 필사라고 남겨주세요. 또는 광주극동방송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큐티인 큐티 7월분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분 정도 선정해서 큐티책을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날씨는 무덥고 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흔적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저희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반석이신 주님으로 인해 요동치 않은 오늘의 삶이 되도록 주여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저희를 잘 되게 하시고자 생명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에게 있는 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과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열매가 풍성하며 길이 열리며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죠. 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할 일과 상관이 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는 조건적인 감사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건을 따져보려고 해도 이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이유를 찾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 보통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불평의 조건이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이유를 찾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조건을 찾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건을 찾지 마시고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씩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3대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 구원받은 날을 늘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빵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아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 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추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칠칠절 또 때로는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곱 번의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7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77은 49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77절 때로는 50일이 되었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리수확을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추수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죠. 이것을 초막절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연말에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다소 강한 5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시험 들 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이 제목을 바꿨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독한 탐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진짜 행복과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단순히 1년에 뭐 한두 차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교회 안에서 헌금 행사를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주의는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져요. 무거운 짐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 출애굽기 23장을 듣고 있는 출애굽기서 이 책을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시점이 어디이냐?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곳이지요.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해도 단 한 톨의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처럼 40년 광야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닳아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미래의 소망을 주는 예언적인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지금 비록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정착하여서 너희들의 손으로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룩한 이 노동의 대가로 곡식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월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마주한 이 첫 번째 수확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농경 주기를 보면은 우기가 지나고 봄이 오면은 가장 먼저 익어서 추수하는 곡식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에 직접 땅을 일구고 보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바람이 불어서 싹이 나고 이제 이것이 열매로 익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낯을 대어서 이제 내 손으로 수확하는 이 기쁨을 거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보리 한 단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축복이 이제서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눈물과 감격의 결정체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합니다. 요즘 취업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다는 그 취업문을 돌파하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하는 그 기쁨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런 환경들이 그런 배경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거둔 가장 첫 번째 보리삭 한 단을
구별하여서 성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냥 기쁨으로 했던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서 자신이 도왔던 그 세 명의 할아버지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였다. 종수야, 네가 감사함으로 대접한 그 보잘것없는 노인들이 바로 나였단다. 의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받은 인생의 첫 번째 월급봉투, 평생 식모살이하고 이제 삭발을 질러 자기의 뒷바라지를 했던 고생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총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네 인생의 첫 번째 열매이니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자. 총수의 마음은 서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에게 모처럼 효도하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 믿음에 헌신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온전히 순종하여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성공했다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원종수 권사 이런 내용들이 간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감사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이유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들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의 능력을 주시려고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이 절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날짜, 예, 날짜를 지키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절기라는 원문의 뜻은 춤을 추다, 또 기뻐 뛰놀다, 축제를 벌이다 하는 이런 동사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를 종교적인 형식에 가두어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온 성도들이 축제를 벌이며 감사하며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 아까 말씀드렸죠? 50일째, 77절, 50일째가 이제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보리 수확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구약의 맥주절에 드린 보리의 첫 열매는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통해 탄생한 지구상의 이 첫 번째 신약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첫 번째 열매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약의 농경사의 절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첫 열매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첫 번째 백성으로 삼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의 입술에는 비로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나오며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 창고에 보리가 가득 차지 않았을지라도 지난 상반기 동안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드리는 이 맥추절 감사는 하반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세 번씩 감사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의 우편에 서서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밭에 풍성한 수확과 영혼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7272번 광주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된다라고요. 곁에 누구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생각을 만들고요. 내 습관을 만들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인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다섯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